0: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1: And to be saved means that every sin, past, present, and future, is forgiven.
0: 부활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Not only the sins of your past.
0: 과거의 죄만이 아닙니다.
1: But even the sins that you will commit in the future.
0: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1: The blood of Jesus Christ, God's Son, cleanses us from every sin.
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불의로 우리를 깨끗케 하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1: Jesus went to the cross to die for your sins.
0: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1: To take your place.
0: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1: The Bible says he who knew no sins became sin for us.
0: 죄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0: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 Do you know what that means?
0: 무엇인지 아십니까?
1: That means that God took your place, that Jesus took your place on the cross.
0: 우리가?
1: And when he died for you, your sin, your judgment, your pain, your hell. He took your place.
0: 우리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시고 우리로는 매달리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1: He died a death he did not deserve so that you could have a life that you did not deserve.
0: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1: So to know the new birth and to be saved means that all your sins are forgiven. You no longer have to live in guilt.
0: 더 이상 죄의 올무에서 죄책감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1: You don't have to die and go to hell separated from God forever.
0: 영원히 하나님과 헤어지는 지옥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1: You can be forgiven forever.
0: 영원히 용서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So to be born again, to be saved means not only are all your sins forgiven, but it means that God is now in your life. Jesus lives in you.
0: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 You are born again unto a living hope.
0: 새로운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1: So there is joy and there is peace and there is love because Christ lives in you.
0: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예수님이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He is alive in you.
0: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1: His spirit lives in you.
0: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1: And therefore, you are saved not only from death, but you're saved to live. You're saved to live brand new life.
0: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The Bible says, if anyone be in Christ, he's a new creation.
0: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1: All things are passed away and everything becomes new.
0: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 So when you are born again, you can know that all your sins are forgiven, that you have hope.
0: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 You can know that Christ, that God is alive in you.
0: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And there's something else.
0: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1: You can know for sure that you're going to heaven.
0: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1: These things are written God's word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0: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shall have eternal life.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 영혼과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1: Are you born again?
0: 거듭나셨습니까?
1: Jesus concluded the conversation with Nicodemus with one of the most famous scriptures in all the Bible.
0: 성경이 말하는 그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1: It is in John's Gospel, chapter 3, and verse 16.
0: 요한복음 3장 16장.
1: For God so loved the world.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 That he gave his only son.
0: 독생자를 주셨으니.
1: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0: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1: But have eternal life.
0: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1: So this tells us number one that God loves.
0: 저기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 God so loved the world.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1: And that means that he loves you.
0: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1: Of the 8 billion people on earth, God loves every person.
0: 이 지구상에

0: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1: Every person from every nation, God loves.
0: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한 분씩 사랑하십니다.
1: And God loves you.
0: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 You can put your name in that verse. For God so loved and insert your name there. God so loved you.
0: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김요셉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각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God is love.
0: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1: And God demonstrates his love towards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0: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확증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1: So because God loves, God gives.
0: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세요.
1: He gave his only son.
0: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1: He gave his son, his life for you.
0: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 When Jesus was dying on the cross, he cried out,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0: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 How is this possible?
0: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1: How could this happen?
0: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 That God would forsake his only son.
0: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1: Because at that moment Jesus was bearing the sin of the world.
0: 유리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1: And holy God turned his back on his own son.
0: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 And he did this for you.
0: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1: He gave his son. He allowed him to die for our sins.
0: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1: He gave his son for you.
0: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1: This is why eternal life is not earned or deserved.
0: 영원은 영생은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1: It is a gift from God.
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 The Bible calls this grace.
0: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1: God's amazing love and grace.
0: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놀라운 은혜.
1: So God loved and God gave.
0: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1: And therefore we believe.
0: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 Because when you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0: 주 예수를 믿어라.
1: And to believe is more than intellectually to believe. To believe in your head.
0: 머릿속으로 그냥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1: Or to believe because someone else believes.
0: 다른 사람이 믿는 걸 보면서 따라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1: But that you personally believe Jesus Christ to be your Lord and your Savior.
0: 내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는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 That you would no longer trust in yourself and your good deeds.
0: 내가 잘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룰 거라는 걸 믿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1: But trust in Christ and Him only to be your Savior.
0: 오직 예수님만 의존하셔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1: There is no other Savior.
0: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1: Jesus said in John 14:6,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0: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So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0: 예수님을 유일하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 God loves. God gave. We believe, 하나님, and then we live.
0: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삽니다.
1: This is the life you were reborn to live.
0: 이것이 거듭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1: I'm going to ask that every head be bowed and every eye closed.
0: 우리 모두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The Holy Spirit is in this place.
0: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1: I preach the gospel. We share the good news as best we can.
0: 지금 짧은 시간에 저는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제 능력 다해서 설명했습니다.
1: And now is the time for you to respond.
0: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1: To personally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your Savior.
0: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1: That you would be born again.
0: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1: And receive this new life.
0: 이 생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You can become a miracle right now.
0: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So with heads bowed and eyes closed.
0: 우리 다 머리 숙이시고 다 눈 감아주세요.
1: I'm going to lead you in a prayer. And if you want to receive Christ as your Savior, I want to pray for you. If you want to trust in Christ as your Savior today,

0: just hold up your hand and hold it up high. 오늘 where we can see it right now.
1: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 오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구원 주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다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있을 때 오른손을 좀 크게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예, 손 들어주세요.
0: So those of you who are lifting your hands,
1: 지금 손 들고 계신 분들
0: right now and confess your faith in Christ. If you're lifting a hand and you want to receive Christ to be a part of this prayer, would you just stand up right now?
1: 지금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손 드신 분 부끄럽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구원받기 원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시면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주시면 제가 손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드셨던 분들 한번 일어나주세요. 기도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기도해드립니다. 예, 같이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0: With heads bowed, praying from your heart.
1: 마음속에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주시면서 지금 머리를 숙이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지금 일어나신 분들 절 따라해주세요.
0: Oh God, I know that I need a savior.
1: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0: Thank you for loving me.
1: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0: And dying on the cross for my sins.
1: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0: I believe you rose again.
1: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0: And right now, I trust you as my Lord and Savior.
1: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0: I turn from my sins.
1: 내 죄를 버리겠습니다.
0: And trust in you.
1: 주님만 믿겠습니다.
0: To be my Savior.
1: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0: To be my Lord.
1: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0: My Master and Friend.
1: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0: Help me to know that I'm saved forever.
1: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0: And that I'm going to heaven.
1: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0: In Jesus' name.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Amen and amen.
1: 아멘.
0: And we say welcome to the family of God.
1: 다 같이 일어나신 분들, 기도 받으신 분들 위해서 박수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0: And I want to encourage you to find a good church where you can hear about Christ and grow in your faith.
1: 오늘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와 계십니다. 일어서신 여러분들 가장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0: As soon as possible, I would encourage you to be baptized as a believer and follower of Jesus.
1: 빨리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서 교인이 되시고 또 침례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Begin reading your Bible regularly.
1: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And going to church.
1: 교회를 빠지지 마십시오.
0: And inviting your family and your friends with you.
1: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0: You have a brand new life.
1: 이제 새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0: Now go live it to the glory of God.
1: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God bless you.
1: 축복합니다.
2: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잭 그라임 목사님 그리고 통역을 수고해주신 김요셉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53년 전 1973년 여의도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를 연상케 되었습니다. 당시 연인은 320만 명이 운집한 집회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김장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 전도대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 영남 지역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부산 전도위원장 노정각 목사님께서 결신의 확정에 대하여 창원 전도위원장 김양하 장로님께서 새신자의 정착에 대하여 울산 전도위원장 김기훈 목사님께서 전도의 불이 지속화되도록 포항 전도위원장 이환 장로님께서 영남권 지역 복음화에 대해 마지막으로 대구 운영위원장 남재수 장로님께서 극동방송 70주년 맞아 개최되는 모든 행사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0: 극동방송을 복음의 등불로 삼아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어둠을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구의 푸른 하늘 아래 만여 명의 성도가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크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와 결단이 복음화 유리 천국에서 가장 저주한 이 영남 땅에 붕의 파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방금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귀한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약속이 오늘 이들의 심령 위에 인치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리시어 새롭게 거듭난 이들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한 모든 영혼이 평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회중과 대구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잔디밭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의 간격이 오늘 하루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백이 평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돌아가는 그 자리마다 좋은 기회를 예비하여 주시옵고 따뜻한 목사님 말씀 아래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되고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이 연약한 믿음의 삭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보호하심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삼하는 날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온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영남 땅 곳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일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70주년 기념 영남 전도대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처럼 오늘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사오니 이 귀한 능력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70주년 영남 대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처럼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남권 전도대회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니

0: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남 지역 가운데 다시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전도대회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지역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남 지역 가운데 다시 부흥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년 동안 극동방송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동방송 70주년을 기념하여 앞으로 있을 전국운영위원회 수련회와 또 전국운영위원회 홈커밍데이를 통해 하나님 모든 운영위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고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앞으로도 복음방송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극동방송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대구 성수야 운동본부 대표 본부장이신 정명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3: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력 같은 충만하신 역사가 국동방송 창립 70주년 기념대회 영남대회 모든 모인 살아난 성령님들 위해와 국동방송 위해와 영남권 교회 위해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 위해와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0: 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어느 지역의 석유의 발견으로 인해서 그곳에 살던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이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한 가정 땅에는 유일하게 유정이 없었습니다. 이 석유가 나오는 구멍이 없었는데 그 가정의 가장은 실망해서 어느 목사님에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셨나 봐요. 우리 집 양 옆집하고 뒷집은 다 석유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을 팔고 도시로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만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의 가장을 또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가장은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참 잘된 일이었어요. 이 석유가 안 나온 게 너무 잘 되었습니다. 도시로 간 이웃 사람들은 호화 재택과 새 차를 구입하고 자녀를 인류대학에 다 보냈고, 그들 중 대부분이 컨트리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가정들은 다 삶의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파경에 이르고 자녀들은 탈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서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너무 여러분 평범한 이야기지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무언가 참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정의 이 행복의 요인이다라는 것을 이 평범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의 때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그러나 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자는 이 나오미 자신과 그리고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룻기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생의 앞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그것도 자신이 있는 재산을 모아서, 이 모압은 또 들판이 있기 때문에 흉년의 때 피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모압으로 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과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성에 의해서 그 위치가 주어지는데,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그녀를 인정해주는 모든 조건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만 남게 되었다,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는 것은 절망적인 이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때에 나오미는 모압에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됩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 있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돌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또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뭐 여러분 우리의 사람도 또 여러분 어떤 장소도 모압이라는 장소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물질이나 장소, 사람들 이게 없어지면 끝이고 이걸 또 추구하고 찾아가고 이거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고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적 사랑을 맺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비록 흉년이 왔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는, 때가 되면 양식을 주시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참 여러분, 모압은 이방 땅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의 땅까지 찾아갑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땅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너를 붙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에 있는 장소는 사랑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모압까지 사랑하시고, 이제 장차 그의 백성에 낼 룻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장소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에게 이 사랑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사랑이 임했을 때 나오미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우리의 절망보다도 더 큽니다. 다 무너진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5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요소는 남은 자입니다. 참 남아있는 것. 우리는 뭘 많이 생각합니까? 잃은 거. 자꾸 잃은 거. 예,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런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거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아있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가치가 없고 정말 소용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남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회도 남아있는 자들 통해서 일하면, 저는 교회

내가 어려운 힘든 일 겪을 때 다 떠나가고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또 축복하셔서 부흥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거. 여러분 자꾸 이런 거 왜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가 하면 그 이런 것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그 때로는 하나님이 그도 갔을 수도 있죠. 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거 귀하게 여기던 거 다 잃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가치 없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은 능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먼저는 용기를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을 주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나오미에게는 상처가 있었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얼마나 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수치심도 있습니다.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상처에서 자유합니다.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임하니까 그녀는 앞으로의 두려움도 가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집착하던 사람도 내려놓습니다. 참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오르바와 루스에게 돌아가라고. 정말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귀한 나오미에게 여러분 이 나오미인데 사랑이 많으니까 사람을 집착하던 것에서 자유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의 좋은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그것도 모압 며느리 룻을 데리고 갑니다. 참 여러분 이 자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에게 임했을 때 그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데 오르바가 탈락이 됩니다. 제거가 됩니다. 오르바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진실한 진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 나오미와 루스의 신앙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거짓이 사라지게 되고요. 우상이 사라지게 되고 불법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게 되면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거짓을 우리가 떠나보내게 되고 그리고 순결한 가정이 된다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욕심이 되고 집착이 되고 내가 더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순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짓을 몰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어둠과 거짓을 다 몰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참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간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세상의 사랑을 쫓아가면 정말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선한 열매, 정말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반면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아프게 하고

맺게 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에서 룻이라는 며느리의 아주 귀한 신앙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참 사랑의 반응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라는 아주 귀한 신앙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에서 맺혀진 이 루스의 아주 귀한 신앙,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참 귀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에서 신앙으로 잘 살면 정말 루스의 이 신앙의 열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루스의 신앙의 절정은 16절인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는데 그 며느리 룻의 신앙인데 너무 귀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귀중한 신앙 고백인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 내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 속에는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 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어머니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없으면 우리의 시작이 없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있고 부모가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었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복음을 전해준 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연히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도 선교사님들 때문에 또 우리 민족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시작이 있다라는 자, 이런 점에서 모압 여인 룻도 그의 후손들에게 큰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믿음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내는 게 중요한데 모압 여인이 어머니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는데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길을 낸 사람인데 나중에 그의 증손자 다윗이 모압으로 사울 때문에 모압으로 피난 갈 때 여러분 모압으로 들어갈 때 그 정조 할머니의 이 룻의 믿음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이스 러비라는 그 수녀가 느긋하게 걸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조이스 러비 8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깨달은 인생의 교훈들을 적어놓은 책들인데 그중에 중요한 소제목 하나가 뭔가 하면 역사의 정기를 받으라라는 그 소제목입니다. 이 교훈에서 먼저 조이스 러비는 린다 호건의 글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깊이 듣는다. 갑자기 내 모든 선조들이 내 뒤에 있다. 가만히 있어 보고 들으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선조들이 앞서서 걸어간 그들의 전기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들려온다라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이스 러비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은 첫날 론세스 바예스를 떠나서 향긋하고 싱싱한 소나무가 있는 수려한 숲을 지났다. 그러며 은혜가 충만했다. 앞서 순례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의 정기와 힘이 벌써부터 느껴진다. 자, 여러분 그 순례길을 그 걸어가는데 많은 순례자들이 먼저 걸어가서 그들의 정기가 걸으면서 느껴진다는 야곱은 가장 힘들 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날 할아버지가 그곳에 예배했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우리의 부모님과 선조들의 신앙의 여러분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은혜들을 보면서 그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 어머니의 믿음은 실패한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나오미는 신앙에서 성공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통해서 지금 내가 신앙을 가지겠다는 그래서 초신자는 하나님을 먼저 보기보다 성도들을 먼저 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부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삼을까 삼지 않을까 결정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가고 움직이고 모든 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결정합니다. 아, 어머니의 하나님만으로 인정해야 되겠다. 아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까지 인정해야 되겠다. 참 이게 이렇게 될 때 진짜 그 어머니는 성공한 믿음의 어머니죠. 이 나오미는 참 품위가 고상한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참 남편 따라서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여인이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모는 굉장한 부모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우리는 대부분 자녀들을 경계하고 자녀들이 잘못한 걸 지적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참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지금 본인도 힘드는데 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룻을 오르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귀한 어머니죠. 며느리들을 생각하고 며느리들의 앞길을 또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룻기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나오미에게 재혼하도록 보아스를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정말 복된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은 길을 열어주는 자들입니다.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길을 막은 부모도 있죠. 자, 우리 교회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도자들은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뭐 해줘야 돼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자꾸 길을 열어줘야 되지. 여러분 자꾸 전통과 자기 고집과 이런 걸 통해서 길을 막으면 안 돼. 자꾸 길을 열어줘야 돼. 희생하면서 우리는 희생하면서 너는 잘 돼야 된다고. 이런 부모는 여러분 닮고 싶죠. 기억이 남죠. 감동이 되는 거죠. 이 김진홍 목사님이 학창시대 때 1년 반 세월을 이제 무전여행을 했는데 그 이제 다 접고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나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공부하랍니다. 그동안 어머니 속삭여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학교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합니다. 그래 내 기도 응답이다.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희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특별히 너를 공부시키라고 부탁까지 하셨다. 너는 열심히 공부하면 크게 될 거다. 내가 굶어도 내 공부는 밀어줄 테니 열심히 해라. 우리 부모님들이었다. 그래 하니까 어머니 이제 책을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이러니까 얼마쯤 되냐니까 3만 원이 필요하다니. 그래서 그날은 자고 새벽에 어머니가 일찍이나 새벽 기도 가고 밤늦게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밤늦게 들어와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3만 원 주.

0: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자는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머리에 수건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머리를 가락을 다 잘라서 팔아서 이제 3만 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감동이 돼서 김진옥 목사님이 공부를 1등을 하게 되고 자금을 타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않게 그런 감동이 어머니의 그 신앙적 감동이 딱 마음에 박히니까 정말 멋진 목사가 되고 정말 성장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 속에는 어머니를 귀하게 여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16절에 어머니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자, 얼마나 이 루시 시어머니를 사랑했으면 어머니를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루시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효도는 어머니의 마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나오미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용기를 내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최고 격려하는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그 무거운 마음을 일으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너무너무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천국 가도록 격려해주고 실패해도 덮어줘.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도 여러분 자꾸 나쁜 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는데 격려하도록 실패가 다 있죠. 상처가 다 있죠. 엄마, 아버지에게 여러분 실패가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힘을 내서 그런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격려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오미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일어서서 천국을 잘갈수 있도록 정말 힘을 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평가할 때 시므오에게 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과 동격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 공경과 신앙을 동격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부모를 귀하게 여겼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가정입니다. 절대 물질 아닙니다. 모압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생명의 떡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 그 예수님만 항상 바라보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요, 우연히 본 짧은 시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연공흠 시인의 비밀이라는 시인데요. 너에게 보낸 편지, 나에게 되돌아왔다. 누구일까? 네가 내 가슴 속에 있다고 배달부에게 알려준 사람. 단번에 이해되신 분들은 정말 사랑꾼들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편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감사의 고백들, 멀리 계신 누군가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드리는 고백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예수님께 드린 기도와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찬양들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이 받으시고 또 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강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받으시고요. 내가 살아납니다.

주는 내 안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 강명식, 김도현의 찬양이었어요. 주는 내 안에 나도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이 가사가 반복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혹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나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받고 기뻐하시면요, 내가 같이 기뻐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감사의 고백이요, 사실은 멀리 멀리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가장 먼저 닿는다는 거 생각할수록 참 놀랍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똑같이 문제를 만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오늘도 이번 주도 이런저런 일들 많더라도요. 너무 걱정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불안해하기보다 크게 찬양하시고요. 한숨 쉬기보다 또 크게 감사해보세요.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마음에 또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힘차게 살아가 봅시다. 찬양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요. 나 또한 살아나는 걸 느낄 겁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소프라노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송으로 힘차게 찬양해봤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번 따라 불러보셨나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찬양,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느껴져서 우리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2481번님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가 잘 안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해보겠다고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 내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고백해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멀리 계시지 않고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우리 안에. 네, 주는 내 안에, 나도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이것을 기억해 보면서 또 오늘 힘내시길 바랍니다. 찬송의 가사에도 있었죠.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 라는 가사 참 좋아하는데요. 5317번님, 일하랴 아이들 챙기랴 너무너무 정신없는 일상 속에 한숨이 습관이 된 것 같다고. 그런데 한숨보다 더 크게 감사해보겠다는 다짐의 문자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요, 정말 내 안에 그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힘은 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이 많으시죠. 애쓰시죠.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나의 길을 비추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7095번님 오늘도 희망찬 라디오와 함께 주님께 감사한다고 주셨는데요. 힘찬 라디오인데 또

희망찬 라디오라고 하니까 이것도 좋네요. 약간 뭐 정오의 희망곡 같은 그런 느낌으로 희망찬 라디오, 힘찬 라디오입니다. 좋아요. 5743번님 큰아들 한승진 홍성에 사업장을 열었는데 아침 일찍 전화와서는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라며 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능력의 주님 사랑합니다. 네, 역시 우리 자식들에게는 또 부모님이 필요해요. 또 이런 신앙적인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멋집니다. 네, 힘들어서 부모님께 이렇게 투덜투덜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 아드님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7580번님, 3363번님, 또 8479번님도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피디님의 청량한 목소리 너무 좋다고 6175번님 고맙습니다. 네. 9001번님, 가정의 달, 우리 믿음의 가정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좋은 말씀과 찬양에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3296번님이 신청해 주신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같이 할게요.

네,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온누리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곡이었고요. 또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어린이 찬양은요, 정말 월요일의 파이팅송 같은 느낌이에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힘찬 하루, 또 힘찬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만평교회 김성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만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말할 때에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도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도 혼도 없는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짐승과 함께 다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서 지금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0: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 곧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돋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 뜨거운 목사님이시죠.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과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셔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목사님 요즘 예. 살아가다 보니 뭐 예. 제가 살아가다 보니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참 고저등락이 있는 것 같다.
1: 맞습니다.
0: 어려운 일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행복한 일이 있기도 하고
1: 예.
0: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참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더 해봅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0: 아멘.
1: 어떻게 마음을 지킬 거냐.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이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목사님 그럼 오늘의 오프닝 기도는요
1: 예.
0: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을 두고 같이 기도를 하고 오늘 생방송 소망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이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볼 때마다 또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기도에 함께하는 성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살이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생애와 삶의 환경을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소서. 하나님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산 소망의 주님의 능력이 따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과 권능과 권세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3927번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번 넣으시고 문자 사연 적어주실 때쭉 적어주시면서 혹시 무명으로 기도하길 원하신다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무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오늘 소망의 기도에서도 기도하고요. 또 울산극동방송 중보기도 팀에도 전달이 됩니다. 문자로 또 기도 요청하신 분들은 극동방송 상담실에서도 전화드려서 상담도 해드리고 함께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행복해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찬양한 곡 듣고 돌아오는 동안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기다립니다. 생방송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 아시죠?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 사연 보내주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듣고 돌아올게요.

0: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참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바라보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극동방송의 방송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신 시각 11시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는데 하고 포기하시면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꼭 기도 제목 보내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명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무명으로 기도할게요. 0786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몸이 마비가 되어서 누워서 지낸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대상포진까지 생겨 너무 힘들어 했는데 좀 괜찮아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면증 때문에 또 너무 힘드네요. 하루속히 좀 불면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마비되어져서 누워있은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마음의 상처도 아픔도 너무나도 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불면증까지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0786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치유와 능력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일꾼 가운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음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서 싸우니, 오늘 주님의 치유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0: 아멘.
1: 예수님의 내 모든 호르몬은 정상으로 분비되어져서 깊은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기한 0786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0: 아멘.
1: 아버지,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의 생활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낙심과 절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0: 아멘.
1: 주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역사만이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사방으로 괴싸움을 들어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육체가 강건하긴 합니다. 마음이 강건하긴 합니다. 삶이 새로워지긴 합니다. 주의 영광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케 하신 역사로 역간섭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오랜 시간 또 와병을 하셨기 때문에
1: 예.
0: 또 추가되는 이런 병들의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만지시는 하나님을 꼭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1099번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22일이죠. 저희 시아버지께서 전립선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수술과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1: 예,
0: 주셨습니다.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금요일 22일에 시아버지께서 전립선 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것으로 너를 만나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1099님 가운데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셔서 귀한 시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를
0: 아멘.
1: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귀한 시아버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영혼이
0: 아멘.
1: 구원받고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전립선 암 수술을 앞둔 가운데 있사오니, 수술의 모든 가정과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0: 아멘.
1: 내가 설레가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

0: 하지 않으면 뼈가 되면 거두른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1099님의 시아버님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옆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좌편은 부귀가 있나니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것이라 약속하신 은혜가 귀한 시아버지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완전한 회복과 치유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귀한 시아버지의 모든 수술과 수술 이후 가운데도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이번 주 금요일 수술 잘 받으시고 또 좋은 기도의 사연들 저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9507번으로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7월에 시어머님 생신이 있어 시댁 식구들 23명이 1박 2일을 여행 가기로 합의를 봤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 서로 의견 충돌 없이 의리합하여 더욱더 소중함을 느끼고 하는 가정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시부모님 건강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발등과 종아리가 요즘 부었습니다. 속히 부종이 가라앉아서 깨끗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발등과 종아리는 본인의 아픔이신 것 같아요.
0: 예,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하여서 시댁 식구들이 함께 23명의 여행 가기로 1박 2일 가정으로 준비하였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간달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며 오늘 특별한 은혜를 귀한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귀한 시댁 식구들이 함께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과 수고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으로 우리는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는 그래서 하나님, 귀한 시댁 식구들이 서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서로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 이루하게 하시고 서로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더불어뿐만이라는 종아리에 하나님 부종이 생겨서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신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이제 구함나니 이제는 행통한 은혜를 귀한 시댁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모든 시댁 식구들이 예수 만나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영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간지의 삶의 해답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행 시간하는 기간 동안 보는 모든 물질의 세계들 가운데도 하나님 모든 창조물의 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계시는 역사들이 보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만이 따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복된 여행기가 될 수 있도록 우려낸 간섭해 주시고 은혜로운 여행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8190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축복받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0: 예, 같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190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만남의 복으로 역사하소서.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서라 말씀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 무엇되다 말씀하였는데 오늘 시기한 이 가정에 하나님 특별한 아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만남의 복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이름의 복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사람을 붙이시고 생활과 환경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귀한 자녀 가운데 주의 결혼의 복 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아, 물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데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한 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마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9461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0: 주셨습니다. 샬롬, 한 주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요. 또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더 늦지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가정에 기도하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감사하는 부모가 저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우리
0: 목사님,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가 예보가
1: 2도
0: 되어 있습니다.
1: 예. 벌써 제가 기도하러 오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0: 너무너무
1: 산에.
0: 더워요. 그래서
1: 예.
0: 이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힘드실 것 같은데,
1: 힘드십니다.
0: 우리 남편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 남편이 구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1: 예,
0: 좋겠습니다.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9461님을 기억하여 주소서. 귀한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원하여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내가 되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남편이 택배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날씨가 더워진 상태 가운데 있고 또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남편을 붙잡아 주소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남편의 사역과 환경과 택배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모두를 별들을 배달할 때마다 하나님 인생의 삶의 행복을 배달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귀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뿐만
0: 아멘.
1: 아니라 하나님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을면 열 자가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귀한 남편의 가운데 따르게 하셔서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열심히
0: 아멘.
1: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30배,
0: 아멘.
1: 60배, 100배 열매로 맺게 하시는 행복과 기쁨과 부요함이 넘치는 가정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
0: 아멘.
1: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와 감사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아내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더 복되어 갈수 있도록 성령 역사와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0: 아멘.
1: 기가 막힐 수릉이와 웅둥이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역사만이 이 귀한 가정에 따르게 도와주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관장하고 고백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8880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내가 유방암 수술 후 7년 만에 간으로 전이가 돼서 지금 항암 15차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CT와 MRI를 찍었는데요. 암이 사라지고 완전히 관회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셨어요.
1: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암 수술을 받은 지 7년 만에 간으로 전이가 되어져서 지금 현재 항암 15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귀한 아내를 주님의 능력의 장중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못할
0: 아멘.
1: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15차 항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오늘 CT와 MRI를 찍어 하나님 모든 암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여 사오니 오늘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입게 하시는 치유와 능력과 권능이 예수님 이름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0: 아멘.
1: 예수님의 강건할지어다.
0: 아멘.
1: 하나님의 역사만이 귀한 아내 가운데 따르게 하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주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사와
0: 아멘.
1: 근세를 밝혀드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4612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대잔치를 북구에 있는 울산 동광교회에서 합니다. 뮤지컬도 있고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도 공연을 해요.

0: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대잔치에 울산 동구, 중구, 남구, 북구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합니다. 첫 번째 안전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친구들이 200명 이상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앞 전도를 통해 연암, 화봉, 송정 초등학생들이 또 동강교회 등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강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뭐 좋은 날씨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가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1: 예.
0: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 모든 방법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져 가는 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성장해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1: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울산 어린이 전도 협회 주관으로 봄학기 새속식반 대잔치를 동강교회에서 갖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서 전도대회 초청장치로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 진행들 가운데도 뮤지컬과 하나님 아버지 극동방송 어린이 여연 합창단과 모든 공연들과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일기도 주장하시고,
0: 아멘.
1: 환경도 간섭해 주시옵시고, 또 연암, 화봉, 송정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날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영혼이 돌아오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되신 주의 역사가 날마다 따를 수 있는 어린이 잔치가 되게 하시고, 간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200명
0: 아멘.
1: 이상이 등록되게 하시는 역사가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를
0: 아멘.
1: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0: 아멘.
1: 운행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간섭하신 역사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4월 30일 이후 또 좋은 소식들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방송 소망의 기도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시간이 마지막 찬양 듣는다고 생각하면 길어야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에 들어오셔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사연창에 사연을 쓰셔도 됩니다. 무명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성함 밝히지 않고 번호 밝히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사연은 한 건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가 되겠습니다. 무명으로 보내주셨어요. 교회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신 장로님 내외의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시며 오히려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셨던 그 은혜로 장로님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이후에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아마 사업장에 좀
1: 예, 안
0: 사고가
1: 좋은
0: 있었던 것
1: 사고가 있을 것
0: 같아요.
1: 같아요.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예배 자리를
1: 사역은 계속
0: 지키며
1: 지키고
0: 하시는,
1: 감당하고.
0: 네. 이 장로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 목사님 기도해
1: 예,
0: 주세요.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장로님, 회사에 큰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소서. 믿음은 결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역사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르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귀한 장로님의 사업장을 주여 선별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올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사업이 재개되게

0: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전보다 갑질의 복이 넘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여호와를 기다려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귀한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그 상처를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에 따르게 하셔서 여호와의 간섭하심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에 영적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갈멜산의 불영담의 역사가 귀한 가정의 사업장에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1: 아멘.
0: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하시는 부요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물질도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과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환경도 회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요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모든 어려움이 잘 해결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의연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기를 특별히 소망합니다. 0030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과정과정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하늘문은 닫힌 것 같네요. 참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린다고 열심히 달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예.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 응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합력하여 새로운 일을 주셨다는 고백처럼 우리 0030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릴까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오해가 풀어지기 원하며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따르게 하여 주소서. 사바로 우겨쌈을 당한 같은 인생살이,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인생살이, 그러나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리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새 능력을 도우신 적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역사가 오늘 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내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따를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귀한 손길로 사로잡아 주셔서 귀한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주님 안에 더 기뻐하는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감격과 내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서, 잔관 재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치유 회복의 능력이 귀한 하나님의 손에서 귀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1: 아멘.
0: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의 능력의 손이 귀한 가정을 붙드시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0817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손자가 군대 훈련소에 있는데요. 오늘이 손자 생일이라 이렇게 손자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훈련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손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이 자기 길을 개간달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였사오니 지금까지 하나님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잘 양육받게 하시고 또 군대 국가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군에서 생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의 환경적으로나 다 강경쾌되게 하시고 더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귀한 아들로 세워지게 하신 복이 귀한 아들 가운데, 귀한 손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특별히 손자 생일이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손자를 붙들어 주셔서 지혜의 신으로 주시옵소서.

0: 통명의 신으로 명체의 신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땅에 나를 보내신 사명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손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자네 배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으로 나가게 도와주셔서 국가의 부름을 잘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시고 하는 그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지키며 나를 백성들을 지킨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본심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앞으로 군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 또 학업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군생활에 큰 위로와 큰 경험과 큰 시험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여 복을 허락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3024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할머니의 암을 많이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95이신 할머니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위해 건강을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목사님 마지막 네. 기도 제목입니다.
0: 예,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95세이신 귀한 할머니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3대가 살아가는 동안 퇴학의 때에 10달을 살고 육체의 때를 80년 90년 100년의 시간을 살다가 보면 이제 영혼의 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3대의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95세 우리 할머니를 기억하여 주소서. 천국의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까지 오랜 시간 95세의 장수의 복을 주셨사오니 예수님 만나려는 복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천국의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불신의 모든 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0: 한의문이 열리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0: 오늘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 중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내일 그리고 중보기도단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하면서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강세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

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대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18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의 영적 감동이 53년 만에 경기 북부 현장에서 재현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에는 자그마한 초록색 천막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백석학원이 건학 5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기독교 대학의 선명한 정체성과 미래시대의 사명을 모색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인 고 고환경 박사의 삶과 기독교적 교육 철학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의 영적 감동이 53년 만에 경기 북부 현장에서 재현됐습니다. 어제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6 의정부 빌리그레암 대회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성도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특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대규모 연합 공연을 펼치며 맑고 순수한 찬양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호주 힐송 유나이티드의 보컬 타야 등 세계적인 워십팀들의 경배와 찬양이 이어지며 운동장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손자 윌 그레이엄 목사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현대인들을 향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만이 올바른 인생의 방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설교 직후 이어진 결신 초청에서는 관람석을 메운 참석자 중 3천여 명이 무대 앞으로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감동적인 결신 행렬이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에는 자그마한 초록색 천막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화해를 위해 11년째 거리 예배를 이어온 노부부 목회자가 있는데요. 신앙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공사장의 소음과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2년 넘게 이어진 고의적인 예배 방해까지 70대 노부부가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박영규 목사와 김영분 전도사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펴며 거리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아버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자란 김 전도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증오나 복수보다 먼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을 이끌어내고 일본 교회와 연대해 사죄를 촉구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 돌봄과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학 전문가들은 이들 부부의 사역을 회복적 정의를 지키는 등대라고 분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부활과 회복으로 이어졌듯 교회 역시 피해자들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1년의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킨 노부부의 기도는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아픔 속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백석학원이 건학 5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기독교 대학의 선명한 정체성과 미래시대의 사명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15일 백석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소회를 통해 백석의 반세기는 성공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기독교 대학의 본질은 외형이 아닌 예수 생명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장동민 교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는 백석의 핵심 선언에 대해 지성을 배격하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동성을 더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성령론적 재구성이자 백석만의 영적 생명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기독교 대학들이 중립을 표방하며 세속화와 세계관의 위기를 겪은 과정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영적, 감성적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교 대학의 고유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인 고 고환경 박사의 삶과 기독교적 교육 철학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여대 바롬장학회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고환경 평전 출간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헌신한 고 박사의 유산을 돌아봤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배선영 교수는 지덕수를 바탕으로 한 바롬 교육이 강의실을 넘어 기숙사와 농촌 실습 등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한 행함을 통한 교육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성빈 전 장신대 총장은 바롬 철학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전인 교육과 섬김의 리더십 등 기독교적 윤리가 담겨 있다고 평가하며 현대 기독교 대학들이 이 정신을 계승해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여대 이윤선 총장은 위대한 바롬 철학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내륙 지방은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이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사이 울산과 부산 경상남도 지역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은 32도, 김해와 양산은 33도, 부산은 28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영입니다. 평안한 월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매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우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만평교회 김성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만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조금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말할 때에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도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도 혼도 없는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의 방주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0: 하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짐승과 함께 다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서 지금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 곧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돋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규.

0: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을 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 네.
0: 최근에 북한에서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통일과 민족이라는 표현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었고요.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반통일 학습과 강연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은 분명 이 언젠가 다시 통일이 되면 만날 날을 기대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생이별을 당한 감정이라면서 심리적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해요.
0: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통일이라는 것을 지우지만
1: 네.
0: 이 시간이 길어지면 통일이라는 게 정말 더 멀어지고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1: 그렇죠.
0: 민족의 아픔, 이 가족의 비극들이 하루빨리 해소되기 위해서 이 북한이 통일을 지우기보다는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분들과 이산가족분들도 영영 이대로 분단될까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될 그날을 우리도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0: 아멘.
1: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를 함께 해주시고요.
0: 네.
1: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첫 찬송으로 올려드릴게요.

0: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찬송으로 오늘 OEP데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남북한의 관계 문제를 놓고 보면 참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죠. 특히 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이 통일을 지우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 걱정도 되고 또 우리 북한에 남아있는 뭐 탈북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탈북민분들 그리고 이산가족분들도 영영 이렇게 단절되는 건 아닌가 분단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참 많으신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나서서 더 많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1: 네. 그래서 저희가 OEP데이에서도 기도를 출석 인사로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출석 인사를 직접 보내주신 게 제일 좋지만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눈 가운데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여러분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해야겠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우리 셀이 구역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직접 외쳐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1: 8400님 요즘 연천에서 가끔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새벽 기도에 남북이 평화 통일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 네.
1: 부산에서도 구직활동 중에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하시면서 0232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참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럼요.
1: 하나님의 네. 성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바라봅니다.
0: 아멘. 자, 저희 가정에서는요. 새 자녀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북한과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시면서 아멘. 0938님도 함께 나눠주셨고요.
1: 새싹회원 오셨어요. 3673님 반갑습니다. 출첵하시면서 바로 옆 홍대에서 듣고 있습니다.

0: 우와.
1: 덥지만 활기찬 홍대입니다. 이 한반도를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 홍대 생이실지 직원이실지 궁금한데요.
0: 아유, 방송사 한번 오세요.
1: 그러니까요.
0: 자, 서울 창덕에 우리 김법주 사장님도 오늘도 오셨고 남양주에서도 익산에서도 교회에서 듣고 계시대요. 우리 3326 성도님. 네. 어플로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전국 곳곳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지역과 함께 꼭 어플로 문자로 지금 출석 체크해 주십시오. 자, 월요일입니다.
1: 오늘도 한 뼘 한 뼘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봐 가야겠죠. 한 뼘 차이 언어차이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잠시 후 에피데이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출석 인사는 시작하면서만 나누는 인사가 아니죠. 끝까지 어디서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까지 남겨주세요.
0: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신 후에 한뼘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균, 강중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나는 믿노라 전해드릴게요.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제가 우리 지현 씨가 한 뼘 하면 차이를 외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고 같이 외치셨죠? 사실 남북한이
1: 네.
0: 이 정치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대결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것 같지만 금방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정도거든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1: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또 복음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잖아요.
0: 네.
1: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믿음으로 오늘 퀴즈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도 하나 민수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1: 북한 출신인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뜻말뜻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오늘 이 표현은 특히나 저희가 정말 통일이 됐을 때 서로 왕래하고 교제하고 할 때 많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싶은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 표현의 뜻이 무엇인지 우물정 1069번으로 대화를 잘 들어보신 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오늘은 저희가 미리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균과 임지연 같은 사람.
1: 아.
0: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1: 오.
0: 아니다! 나는 반대다! 하시는 분들. 네, 제가 좀 살짝 찔리긴 하지만 제가.
1: 네. 아, 뭐, 근데 인제 답이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0: 아, 자, 오늘도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뼘 차이 문제 바로. 만나보시지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자기야, 나 왔어. 아, 어때? 나 오늘 미용실 좀 다녀왔잖아.
5: 어머나,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쌩합니까? 방금 TV에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4: 쌩하다? 별로... 안 어울린다? 뭐 별로라는 말인가 자기 지금?
5: 아주 아주 쌩한데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내 마음엔 쏙 들게 아주 쌩합니다.
4: 아, 내가 이 이발 조금 했다고 이렇게 달라 보이나? 아, 평소에는 어땠다는 거지?
5: 아유, 얼굴이 확 사는 게 아주 아주 쌩하네요. 아, 이제 길거리도 함부로 나서지 마시라요. 다른 여자들이 또 연락처 따면 어떡할 거예요?
4: 어허, 우리 자기 질투한다 이거지. 아, 그럼 거리 한번 나 다녀볼까?
5: 아주 쌩해졌더니 눈치는 어디 빼놓고 왔어요? 오늘 저녁 먹기 싫은가 봐요.
4: 아이, 자기야, 농담, 농담. 아, 근데 아, 자기한테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0: 칭찬을 받으면 눈치를 챙겨야 됩니다. 아, 이발하고 남편을 보더니
1: 네.
0: 어머, 어쩜 TV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쌩합니까? 했어요.
1: 맞아요. 처음에는 오해할 법도 한 표현이긴 하죠.
0: 그렇죠.
1: 쌩하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보실 수 있도록 보기까지
0: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쌩하다는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1: 아주 멋지다.
0: 아주 멋지다. 2번.
1: 모른 척하다.
0: 모른 척하다. 오늘 너무 쉽잖아요. 김상균과 임지연 같은 사람이란.
1: 네? 했더니 4480님이 네. 애국자.
0: 선남선녀 하셨는데 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1: 애국자도 선남선녀도 쌩하긴 하죠.
0: 네.
1: 쌩해요.
0: 그 뭐 그냥 외모가 깔끔한 사람도 그렇고 생각이 네. 건전하고 바른 사람 그리고 어른 공경 잘하거나 자기네 열심히 하는 사람
1: 맞아요.
0: 항상 잘 웃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1: 그리고 뭐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우고 기도하는

0: 좋아하는 사람, 네. 중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쌩하죠.
1: 오늘 쌩한 분들은 다 정답 보내셔야 돼요.
0: 그리고 주변에 쌩한 사람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둘 중에 하나 남겨주시면 되는데 쌩하다 1번이
0: 아주 멋지다.
1: 아주 멋지다. 2번이
0: 모른 척하다.
1: 모른 척하다라는 뜻이다. 지금 정답 남겨주세요. 뭐 더 힌트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0: 아니 7098님은 네. 모른 척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어허. 요거는 일부러 모른 척하시는 것 같아요.
1: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착하신데 이런 분들은 너무 쌩한 분이시죠.
0: 그렇죠. 네. 애청자시잖아요.
1: 오늘 또 정답 참여하시고 문자 보내는 사람도 너무 쌩하신 분들이고 기도하시는 분들.
0: 아, 그렇죠.
1: 네,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분들. 우리 전파 성교사 여러분들도 모두 쌩한 분들이시고
0: 제스처가 너무 커서 쿵쿵 소리가
1: 그러니까 나는데 쿵쿵 너무 이렇게 우리 쌩한 분들 만나니까 제가 지금 신이 났는데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네. 쌩한 답을 쌩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1번 아주 멋지다.
1: 2번
0: 모른 척하다.
1: 정답 얼른 남겨주세요.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월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시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찬송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과 다 함께

0: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받은 날을 구리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희 고향 땅 북한까지 울려 퍼져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그려봅니다. 언제나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1: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함경도가 고향인 시온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시온자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0: 희주인의 4임으로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오늘 성도여 다 함께라는 탈북민분의 찬양 간증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면서 각자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흘려보내고 있고요. 매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OA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3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오늘도 쌩한 간증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0: 네.
1: 이 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가 문제인데요. 1번이 아주 멋지다.
0: 아주 멋지다.
1: 2번이 모른 척하다.
0: 모른 척하다. 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1: 네.
0: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실 테고.
1: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민규, 민재, 루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쌩하게.
0: 맞아요, 맞아요.
1: 키워주세요. 아멘이라고 네. 7968님께서도 아멘. 보내주셨어요.
0: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쌩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자, 1번이 아주 멋지다. 2번이 모른 척하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오실 수가 있고요.
0: 네.
1: 아까 그 소방 교육받으러 가신다고 하신 8942님이 계셨는데,
0: 네.
1: 이렇게 정말 소방 쪽에서, 경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0: 정말 쌩한 분들이에요.
1: 그쵸, 그쵸.
0: 네.
1: 맞아요.
0: 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 쌩하다라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너와 나의 모습이 어린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문제 정답은요?
1: 정답은 쌩하다의 우리말 표현 1번 아주 멋지다 입니다. 우리 아주 멋진 정말 청취자분들이 정답을 많이 도전을 해주셨어요.
0: 네, 그럼요. 아주 쌩한 방송 극동방송 전남 순천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1487님
1: 매일 듣고 계시다니
0: 올해도 파이팅 해주셨고요.
1: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쌩쌩합니다.
0: 아유,
1: 정답
0: 맞아요.
1: 1번 네. 쌩쌩하다랑은 조금 비슷한 표현이죠. 쌩쌩하다.
0: 대신, 아주 멋지다.
1: 근데 쌩하다 이게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긴 해요.
0: 그러게요. 자, 멋지다예요. 1922님 85세 남편이 외출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하고 나서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그런데 저는 멋지다는 표현을 잘 안 하게 되네요. 스스로 너무 멋지다고 뽐내고 있어서요 하셨는데, 아유 칭찬 좀 해주세요.
1: 맞아요. 아이 근데 칭찬 안 해도 스스로 아신다니까 너무 진짜 쌩한 분이시네요.
0: 자, 그리고요.
1: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북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답 1번 우리 정말 쌩한 581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0: 아유 두 분도 멋있으시지요. 아주 멋지다 7394님도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1: 1509님 새싹회 원이세요. 멋진 예수님과 함께 1번 보내봅니다. 네. 정답 맞춰주셨어요.
0: 자, 그리고 남양주에서 오이김치 남으면서 남기신다고 저희를 또 생각하다가 해주신 분 엎드려 절받기 같긴 하지만 감사하고요. 퇴근하고 오늘 돌아오는 남편에게 자기야 오늘 너무 쌩하네요 라고 해야겠어요. 6558님 문자 주셨습니다.
1: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죠.
0: 예.
1: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또 당첨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0: 네.
1: 새싹회원 1124님 아주 멋지다 다섯 글자 멋지게 보내주셔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너무 더워요. 저도 예수님처럼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평택에서 보내주신 8898님 드리고요.
0: 네.
1: 쌩한 게 모른 척하고 찬바람 부는 건 줄 알았는데 힌트 듣고 고쳤어요.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답장을 링크를 드릴 텐데 저희가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보면서 우리 남편은 참 쌩해요 하셨는데 안

0: 가생하여 하는 문자는 별로 없어요.
1: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0: 아내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지?
1: 네. 미션입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멋진 사람이, 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학위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서울 양화전에 가면 양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곳에서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수많은 선교사들 무덤이 그곳에 있는데, 그 무덤 중에 보게 되면 그 구역별로 이렇게 무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G와 H라는 구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한 100여 개의 그 무덤과 비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다름과 사뭇 조금 다릅니다. 거기 있는 무덤은 다른 무덤에 비해 작고 묘비도 작아요. 어떤 무덤들이냐? 이곳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이 묻힌 그 묘역입니다. 채 10살도 되지 않았던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간 채 돌도 안 된 아이의 무덤도 있고, 2살, 3살 된 아이의 무덤들이 그곳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 전역은 전염병이 때로는 창궐하기도 했고 수많은 질병들로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치료할 만한 그런 의료시설들이 참 부족할 때입니다. 그것을 안 한 여인, 즉 로제타 홀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가 의사였는데, 한국 땅에 부족한 그런 의료 현실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땅에 와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사람들을 진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만 제임스 홀 선교사가 평양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남편을 이 차디찬 조선 땅에 묻어야만 됐어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이 죽을 때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 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때 낳은 딸이 바로 마가렛이라는 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여러분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때 얻은 딸, 이 딸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습니다. 이 딸을 이제 열심히 키우는데, 근데도 그만 이 딸이 채 세 살이 됐을 때 그만 이 딸이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남편을 묻고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사랑하는 딸, 내 목숨과도 여기던 그 딸이 이 조선 땅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은 거예요. 이 로제타 홀, 이 선교사는 남편과 그리고 어린 딸을 땅에 묻으며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제가 갈 길이 어딥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제타 홀 여인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시라고. 이곳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곳에 뭐 하러 더 있겠느냐고,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로제타 홀 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땅, 이 조선 땅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특별히 로제타 홀 선교사는 여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소외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이화학당입니다. 지금의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병원들을 세워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게 해줍니다.

그때 지었던 그 병원 중에 하나가 지금의 고려대학병원의 전신이에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점자를 알려주고 그 점자 책을 발간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은퇴했고 그리고 죽은 후에 남편 곁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과 딸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받아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땅에 결핵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때, 결핵을 제대로 치료하지도 못했던 그때, 이 땅에 결핵을 치료하고자 우표실이라는 것을 만들고 결핵 퇴치에 앞장섰던 게그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1991년 그 아들과 며느리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나란히 또한 묻힙니다. 왜 이들은 이처럼 이먼곳 이국 땅까지 와서 자신들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 더 나아가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길 어떤 그 자녀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을까? 왜이 땅을 떠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녀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을까? 이유는 바로 믿는 자의 사명은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내가 또한 이루어 가는 거,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본받아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 이루어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그 주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타나신 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온 천하에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보면 좀더 자세하게 이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온 천하가 어딘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어디에 전하냐?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자리,
너의 삶의 자리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지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내 회사,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내 지역,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지역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 이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라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들의 눈은 온 유대를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곳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연포동, 울산, 우리는 이 지역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 땅 대한민국, 우리가 만나는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 그곳이 전라도이든 그곳이 서울이든 그곳이 부산이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온 대한민국에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교회 담장 안에 복음을 가둬두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연포동이라는 이 울산이라는 지역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사마리아는 유대의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옛날에 이들이 아수르에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가니 그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가던 데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멸시합니다. 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 있는 곳.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사람으로 쳐주질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개, 돼지 같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 그런 피가 섞인 사람들, 비록 뿌리는 유대인일지라도 그 피가 섞였으니,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니 멸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에 걸쳐서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지나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직선이에요. 그런데 안 지나갑니다. 우회해버립니다. 거기를 피해서 갑니다. 훨씬 몇 날 며칠이 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땅은 저주받은 땅, 저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이라 생각하고 멸시해서 그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삥 둘러서 자신이 갈 곳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가고 싶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딴 데는 몰라도 저곳은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라. 그 땅에도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외면하고 너희가 가고 싶지 않은 그 땅까지도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이대로 있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 복음을 저 니느웨가 전해라.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을 엄청이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니느웨 그 도시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를 이가 갈립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민족을 멸망시킨 저 아수르,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반대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거 반대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게 하시지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 저 땅에도 나아가야 되는지, 왜 싫어도 저 땅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싫어도, 너는 저 땅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도 저 땅에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단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하십니까? 땅끝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곳을 땅끝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 곳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땅까지도 주님은 복음 들고 가라 하십니다. 거기가 아프리카이든, 거기가 동남아이든, 인도든, 구라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땅이 있다면 그 어디라도 복음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에 순종했을까요? 제자들이 이 말 따라 나아갔을까요? 처음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셨지만 안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 유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땅으로 퍼져가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가 하다가 시간 좀 남으면, 얘들아, 너희가 하다가 예산 좀 남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좀 전해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그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은 저 땅끝까지 아프리카와 인도와 그리고 저 스페인 온 땅끝까지 나아가 비록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박해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은 내 안에 그저 간직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강물과 같이 흘러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 대상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이 땅 대한민국의 백성들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그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우리들에게만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은 이 땅 전 세계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도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시선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설지 있는 그 땅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져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를 뽑으라 하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다 때로는 주님께 책망도 받았고 때로는 심판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목회자로 초청해서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갑니다. 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어요. 점점 믿는 사람 수가 많아지고 부흥할 때 이 교회가 택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건축하고 그리고 더 교역자 뽑고 더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택한 건 무엇이었느냐? 이 교회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교회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이 교회의 핵심과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지도자인데 한 명도 아니고 그 두 지도자를 한꺼번에 선교지로 보내버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안디옥 교회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받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온 땅에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임을 알았을 때 안디옥 교회는 두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사명지는 이곳 런던 영국이 아니라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평생 그 마음으로 사역할 때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도 온 천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연포동 울산에 복음화를 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마음에 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4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24살의 여인이었는데 한국 땅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한국으로 선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려져 있고 미신에 찌들려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은 완악하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조선의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도 않고 그저 너무나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일만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과로와 그리고 맹장으로 말미암아 맹장염으로 그만 순교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묘역이 지금 양화진에 가면 있어요. 근데 그녀의 묘역 앞에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적혀져 있는 글귀가 우리의 마음을 참 뜨겁게 합니다. 이 글귀는 그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썼던 편지에 있던 글귀입니다. 그녀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천 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게 생명이 천 개 있다면 내가 900개는 조선을 위해 바치고 100개 정도는 내 사랑하는 조국, 내 고향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천 개가 있으면 땅 다 조선에 바치겠다. 이게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녀와 아무 연관이 없는 땅입니다. 그녀와 관계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선교했을 때 그 선교의 그 열매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죽음

0: 얼마 앞두고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아,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3명, 5명, 10명씩 무리지어 조선으로 와 달라고 전해 주세요.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부모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복음을 전할 사람 하나가 줄어드는데 우리의 고향 땅, 저 텍사스의 고향 땅의 청년들에게 내 뒤를 이어서 3명, 5명, 10명씩 무리지어서 이 땅에 와달라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발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편지 씁니다. 결국 그녀는 이제 죽었고 이 편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자 그 텍사스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의 청년들이 그녀의 편지를 읽고 너무나도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 땅을 향했던 그 캔드릭 선교사의 그 마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땅의 선교사로 지원하는 그 발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이름만 있고 건물만 있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연포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명령,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 갈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저 어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지도자하고 지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도자, 섬김이 있고 지배자는 욕심, 이기심이 있다고 해요. 예배 설교 때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 당연히 등장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지도자일까요? 지배자일까요? 정답 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예수님 행동 보면 분명하실 수 있어요. 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배자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건 섬김을 떠나 희생이에요. 희생. 아주 최고의 섬김이죠. 지배자는 목표를 향해 이기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누가 지배자를 좋아할까요? 역사적으로 지배자는 부정적인 판단만이 남게 되죠. 우린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지도자를 잘 따르고 응원해야겠죠. 자,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짱 되시는 지도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 극동방송 새끼라. 이 곡으로 첫 곡 출발해 봅니다. 제목이 아주 좋아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박희봉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장흥 여름 날씨라고 하셨는데 1881번님 다 그래요 보면 지금 예, 다 그럽니다. 올해는 왜 그러지 하는 것 같지만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5월 좀 중순 넘어가면 뭐 반팔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지금 더워요.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방심하면 안 되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디 어떻게 기온이 어떻게 올라갈지 분위기가 어떨지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새끼라 서울 수신 문자로만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는 저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수신 문자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휴대폰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라디오처럼 휴대폰으로 이 방송 들을 수 있고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도 무료로 남길 수 있겠습니다.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네요. 지도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턴지 예배 순서지 보면은 찬송가가 없다. 그게 좀 아쉽다고요. 그러게요. 예배 때 이제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찬송가가 아예 없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찬송가가 계속 잊혀지죠. 적절하게 찬송가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이 몰라요.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광명시에서 듣고 있습니다. 2722번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갈래요? 9950번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어떤 예배 드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의정부에서 0688번으로도 듣고 계시고 특별히 궁금한 분들은 교회를 쉬고 계시다가 어제 드디어 나간 분들 어떤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드디어 내가 어제 예배를 드렸다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 방학을 끝내고 개학했다 하시는 분들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도 듣고 계시고 여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시흥 매화에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수원에서도 전남 화순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도자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힌 섬김을 해주신 희생을 해주신 이런 섬김 한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래 진짜 무조건 지도자입니다. 참된 지도자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뿐 했는데요. 어제 예배 때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 부르더라고요. 근데 참 오늘 예수님 강조하는 이 오프닝에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다른 거로 충만하지 않고 바로 충만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지선의 충만, 충만, 예수로 예수로 충만, 이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화성 송산 5932번님 그 다음에 탕자 하면은 지난주 우리 꽁트 퀴즈 했었는데 그쵸? 4563번님 경북 봉화에서 블루베리 꽃 적화하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네요. 15년 방학했던 옆집이 새끼라 방송 듣다가 지난 1월부터 함께 드리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결혼하고 37년 차에 다시 시작하며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15년 방학했다가 새끼라 방송 듣다가 지난 1월부터 함께 드리고 있다.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 분인가요? 4563번님 한번 그 스토리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성가대 찬양대 저에게 유일한 생명입니다. 구로에서 듣고 계시는 분 우리 5703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의정부 전도 집회 큰 역사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6089번님도 대구에서 애청자 출석해 주셨습니다. 7899번으로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어서요. 전도 요청이 있는데 제가 우리 한 권사님이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전도 대상자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1, 2, 5. 자, 신호 가고 있어요.

0: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1: 전화를 받을 수 없다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분명히 전화를 받기로 했는데... 1, 2, 5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쉬죠. 다시 한번. 자, 김기봉님, 김선직 원사님이 요청으로 지금
2: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1: 김기봉님 되시죠?
2: 네.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예.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2: 예.
1: 극동방송 아세요?
2: 그래요?
1: 잘 모르세요? 오늘... 극동방송?
2: 예.
1: 아, 잘은 모르세요. 우리 김선지님께서, 김선지님.
2: 아, 예, 예, 예.
1: 김선지님이 예. 뭐 네.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얘기는 하셨죠?
2: 예, 예, 예.
1: 어, 예, 예. 김선지님께서 우리 방송국으로 우리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주셔서
2: 예.
1: 그 사연이 당첨이 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2: 아유, 안 주셔도 돼요.
1: 어, 저희는 주려고 선물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연이 왔고 그 사연 당첨이 됐거든요.
2: 사연이
1: 극동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요.
2: 예.
1: 예수님 그 전하는 방송, 기독교 방송이에요.
2: 예예예. 아, 예, 예.
1: 이제 생각나셨죠?
2: 예예. 예.
1: 우리 김선지님께서
2: 예.
1: 교회를 좀 안 다니시다가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극동 방송도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2: 예.
1: 그래서 이제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주셨어. 예?
2: 응. 교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분이.
1: 예,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2: 예, 예, 많이 다니셨어.
1: 잠깐
2: 그분이.
1: 잠깐 일하는 바람에 잠깐 예. 쉬셨다가 예, 지금은 그렇지. 다시 또 열심히 다니고 계셔서 예. 또 우리 극동 방송도 잘 들으시고 김기봉님을 예. 엄청 아끼시고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기봉님에 예. 대한 사연을 예. 보내셨어요.
2: 예.
1: 저희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2: 예.
1: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견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아이고, 뭘. 내가 그런 고를 자격이나 뭐 있나요?
1: 고를 자격이 있습니다.
2: 아이고.
1: 김선지님의 사연의 주인공이거든요.
2: 아이고.
1: 고를 자격이 있어요.
2: 저는 안 봐도 돼요.
1: 아유, 저희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 이거.
2: 다른 사람 주세요.
1: 다른 사람 줄 것도 또 있고.
2: 아이, 다른.
1: 우리 김기봉님 드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라주십시오, 여기서. 어떤 거?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네?
2: 아니,
1: 아니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어요?
2: 예.
1: 네. 어, 너무 많아서.
2: 예. 네. 종류가 그럼, 많아가지고.
1: 종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럼 골라드릴까요?
2: 네? 뭘 골라주시려고. 네.
1: 그냥 아무거나 골라야죠, 뭐 제가.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골라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2: 그렇지.
1: 제가 그러면은 좋은 선물이 딱 볼 때 유산균 아니면 김부각
2: 그런
1: 세트.
2: 건 다 그런 건 저희가 LG 화장품을 제가 다녀요.
1: 아, 그럼 뭐 본인이 골라주세요, 그러면.
2: LG에서 그런 유산균 이런 건 다 팔고
1: 있어요. 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화장품?
2: 화장품 판다니까, LG.
1: 화장품 팔아요? 그러면 네. 뭐를 드릴까? 캡슐 세제. 그것도 팔아요?
2: 그건 안 팔지만.
1: 그건 안 팔아요? 아, 그럼 네. 골라주세요. 본인이 골라주셔. 예? 네?
2: 그러니까, 아이고.
1: 힘들어요?
2: 예. 네.
1: 소곱창 전골 어때요?
2: 아니 그런 건 뭐 나이가 들어가죠.
1: 나이가 들어서
2: 잘 안
1: 그러면은
2: 먹지.
1: 커피.
2: 커피. 커피는 더 안 먹어요.
1: 자 견과.
2: 커피는 아예 안 먹어요.
1: 견과.
2: 예?

0: 그것도 안 먹고.
1: 레모나. 세제.
0: 세제는 네. 뭐 이거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또.
1: 그러면 김 세트. 아니 이거 있다고 했죠? 그러면 김치 세트.
0: 아니, 김치도 안.
1: 그러면은
0: 이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1: 그러면은 어떤 거 있을까요? 어? 주얼리.
0: 아니요.
1: 자, 그러면은
0: 나이가 지금 80인데
1: 자,
0: 뭐
1: 방송 끝나고 네. 다시 고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네. 우리 김선지 님 나오세요.
0: 네.
1: 예, 예. 자, 우리 김기봉님.
0: 예.
1: 여기 김선지 님이 지금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0: 예.
1: 자, 우리 김선지 권사님.
0: 네.
1: 우리 김기봉님한테 하실 얘기 있잖아요.
0: 네.
1: 하시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0: 교회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갈때 천국 갑시다.
1: 자, 우리 김선지 님. 옆에 라디오가 네. 켜져 있으면 라디오를 이렇게 꺼주시겠어요?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네. 울려서.
0: 네.
1: 자, 우리 김기봉님.
0: 네.
1: 우리 네. 김선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0: 아니요.
1: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0: 아니, 김선지 여사님으로 해서 갔죠.
1: 아, 갔었어요, 몇 번?
0: 예.
1: 몇 번 갔었구나.
0: 네.
1: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0: 예.
1: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요. 천국에.
0: 예.
1: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선지 권사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렸고, 김선지 권사님도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기봉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교회 다니시고, 교회를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0: 예.
1: 어때요?
0: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갖고.
1: 허리가 많이 아프시구나.
0: 예. 그래서 기둥이 좀 힘들어요.
1: 그래요.
0: 이렇게 예, 계속 치료받고.
1: 예.
0: 척추가 이렇게 좀 내려앉아가지고.
1: 예.
0: 물리치료도 받고. 저거 이거 마사지 하는데도 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나.
1: 예.
0: 대퇴부가 이렇게 눌리켜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1: 우리 김기봉님 네. 그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0: 네.
1: 사실은 방송 생방송 중이거든요 지금.
0: 네.
1: 생방송
0: 네네.
1: 중인데.
0: 네. 네.
1: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계시는 곳이 저기 강원도 속초 맞죠?
0: 네네.
1: 속초. 예.
0: 예, 속초예요.
1: 속초에 우리 김선지 권사님께서 다니시는 교회를 통해서
0: 예.
1: 우리 김기봉님이 이렇게 차 운행을 해서 교회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0: 아니 근데
1: 예. 예배는 그건 딱 한 시간 정도만 앉아 계시면 되니까.
0: 글쎄 갈 수 있을 땐 가지만.
1: 네.
0: 제가 무리해서 가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갈 때는 어떤 때는 좀 덜하면 가지만
1: 네네.
0: 많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갖고
1: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 네. 다 위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0: 아니 알고 저희 집 계단이
1: 계단이
0: 예, 1층인데도 계단 있게 만들어갖고
1: 네 그렇구나
0: 올라다니는 게 어떤 때는 힘들어갖고
1: 예. 우리 김기봉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0: 네.
1: 몸이 건강해진다기보다 건강해질 수도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져요.
0: 네.
1: 마음이 편하면 그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잖아요. 몸 아픈 것보다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 같은 마음을 누리고 살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김기봉님이 일단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 먹게 달렸거든요.
0: 예.
1: 내가 이번에 한번 우리 김선지님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0: 예.
1: 알겠죠?
0: 예.
1: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0: 예.
1: 자
0: 예.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잘하셨어요, 우리 김기봉님. 이제 한번 꼭 결심하셔가지고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예, 꼭 그 속초에 같이 계시는 거 맞죠?
0: 네네.
1: 꼭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1: 알겠죠?
0: 감사합니다.
1: 제가 보니까 선물을 이걸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저 주시지 마시고 김선지 예. 여사님.
1: 김선지님 것도 따로 있어요. 김선지님 것도 따로 있으니까.
0: 아니, 저 것도 글로 좀 보내주세요.
1: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김기봉님께 제가
0: 주시라고.
1: 약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그런 거 지금 예. 혈압, 고지혈 뭐 이런 게 다 있어갖고
1: 예.
0: 못 먹어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선지님.
0: 네.
1: 김선지님 약과 괜찮으세요?
0: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0: 그렇죠.
2: 전화 괜찮아요.
0: 예. 글로 드리세요.
1: 다 괜찮다. 오늘 큰일 났네요. 예. 제가 우리 김선지님께 약과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옆에 우리 김기봉님께서 그래도 교회 나가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김선지님께서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2: 네.
1: 네.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두 분 이제 마무리 인사 좀 하세요, 두 분.
0: 네.
2: 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모시겠습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1: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네.
2: 네.
0: 네.
2: 네.
1: 자, 우리 선물을 드리기가 쉽진 않네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그 선물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기봉님 몸이 힘들고 그러지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김선지님과 함께 교회 가서 마음은 열고 예수님 믿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고쳐지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나눕니다.

0: 나의 영원하신 기업 프롬갓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30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563번님 제가 계속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우리 4563번님 그 일반 전화 전화한 게 저예요. 극동방송에서 전화한 거니까 전화 받을 수 있으면 전화 받을 수 있다고 문자 한번 주시면 제가 전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5년 방학 끝내시고 지난 1월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신 우리 4563번님 제가 전화한 거니까 문자로 전화 받을게요 라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7번님 매일 새끼라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5년 동안 방학하고 있습니다. 새끼라 방송을 통해서 연결돼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고. 자, 아, 목사님이신가 봐요. 김해 빛과 소금 교회. 3217번님 이분 성함하고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한번 남겨 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4563번님 아, 이제 가능하다고 주셨네요. 가능하다고. 전화해 볼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셨는데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전화 걸어볼게요.
1: 연결이 되지 않아.
0: 이번에도 연결이. 자, 다시. 자, 4563번님 제가 아예 수화기를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56 이상하네요. 4563번님 계속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화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나 봐요. 통화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요, 우리 김윤미 목소리로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김윤미 예수 예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4563번님이 차단이 돼 있었네요. 일반 전화가 차단.

0: 사단이 돼 있어가지고 전화 연결이 안 됐던 거였어요.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요즘 이렇게 뭐, 네, 차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될 때도 있고. 다음 기회에 한번 4563번님은 제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전도 요청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 아들,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전화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여보세요?
0: 김장훈님 되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
0: 우리 천선우 여사님께서,
1: 우리
0: 어머니 맞죠?
1: 어머니요?
0: 예.
1: 네.
0: 어머니가 저희
1: 네.
0: 극동방송으로 우리 아들 사연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1: 어떤 사연이에요, 혹시?
0: 저희 혹시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0: 어떤 사연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짐작이 가실까? 기독교 방송에 엄마가
1: 네, 그쵸.
0: 아들의 사연을 뭘 보냈을까요?
1: 걱정되셔서 뭐 하신 건가?
0: 걱정돼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연?
1: 글쎄요.
0: 본인이 알것 같은데.
1: 아, 교회 나가라고 하시는 거.
0: 그렇죠.
1: 네.
0: 지금 본인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죠? 못 다니고 있죠?
1: 그쵸.
0: 얼마나 됐어요, 안 다닌 지?
1: 제가 33인데,
0: 예.
1: 그전에 26 때는 청년부를 다니다가,
0: 청년부도 했군요, 대학 때.
1: 네.
0: 한 10년 정도 됐나 봐요, 안 다닌 지.
1: 한 7년, 6년 된것
0: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다녔고.
1: 같아요. 네, 그렇죠.
0: 지금 어느 지역에 계세요?
1: 지금 서울 중구에
0: 서울 중구에.
1: 있어요. 네.
0: 어머니가 가끔 우리 아들 장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라는 얘기 하실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그쵸?
1: 간식이 좀 달아지죠.
0: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1: 네.
0: 그냥 마음이 없나요?
1: 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냥
0: 그래요.
1: 핑계
0: 그러면 좀
1: 삼아 하는 것
0: 다행이네.
1: 같아요.
0: 그럼 좀 다행.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고, 엄마의 사연 당첨되었기 때문에 우리 장우 씨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1: 네.
0: 자,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어떤가요?
1: 뭐 영양제 같은 거 있으면은
0: 영양제.
1: 뭐 유산균이나
0: 영양제라고 하긴 그렇고.
1: 유산균도 있다고 하던데.
0: 유산균이 어머니한테 그럼 좋겠네요.
1: 네, 저도 그럼 저랑 어머니 둘 다,
0: 유산균으로.
1: 네.
0: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어머니.
2: 네.
0: 유산균 어때요? 유산균.
2: 유산균 괜찮아요.
0: 아들이 유산균 선택했네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저까지 주시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어머니가 사연 보내가지고 당첨됐는데.
2: 네. 우리
0: 자,
2: 아들이 신앙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0: 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2: 예.
1: 엄마,
2: 막내야, 엄마가
1: 기독교에
2: 사랑해.
1: 갈게.
2: 진짜로 그래, 진짜로.
0: 우리 장우 씨
1: 좋겠어요.
0: 금방 뭐라고 했어요?
2: 교회
0: 교회
2: 간다고요,
0: 갈게요. 교회
1: 엄마한테.
0: 간다고? 아,
2: 네.
0: 좋네요. 딱 정답이
1: 1분
0: 나왔네요.
1: 거리에
0: 아,
1: 있어요,
0: 이번 주
1: 1분 거리,
0: 갈게요.
1: 교회가.
0: 교회가?
1: 네.
0: 김장우 씨 혹시 라디오 생방송 출연해 봤어요?
1: 아니요.
0: 지금 출연하고 있네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1: 아, 부끄럽네.
0: 생방송. 전국 생방송 출연. 전격 출연. 엄마와 함께. 예. 사유는 교회를 안 가서. 근데 교회 간다고 지금 딱 약속했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있었잖아요, 엄마가. 우리
1: 네.
0: 둘째 아들한테 한번 하세요.
1: 네네.
0: 장우야라고 불러가면서. 지금 하세요.
2: 장우야, 엄마가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세상 것은 잠깐이고 너 마음의 상처, 너

0: 마음에 힘든 거는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냐.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왔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소원 들어줄 수 있지? 엄마가 널 위해서 항상 새벽기도 다니는 거 알 거야. 엄마가 너 신발 가지고 새벽기도 다니잖아. 매일 기도 드리는 거 알 거야. 장우도. 그래야 네 사업 하는 것도 잘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장우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대답해야지.
1: 아, 예. 자, 우리 이제 장우 씨가 엄마한테 네.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세요, 이제.
2: 아, 잠시만요. 무슨 군대 저기 유흥공연 온 것 같은데.
1: 엄마, 네.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서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뭐 이런 거.
2: 엄마 저기 어렸을 때부터 사고 많이 치고. 말 안 듣고 그냥 하고 엄마 바라는 대로 교회 가서 회개하고 착신하게 살게. 걱정하지 마시고
0: 믿는다.
2: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1: 아이고 참 예 훈훈한 모습입니다. 우리 장우 씨
0: 감사합니다.
2: 네.
1: 그 교회에서 좋았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렇죠?
2: 네.
1: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청년부 때 그때
2: 아, 근데,
1: 예.
2: 그 마음 한 켠에는 좀 가서 회개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도 있고.
1: 네.
2: 근데 이게 항상 핑계 대고 좀 쑥스러운 마음에 교회를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이번 기회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1: 네네.
2: 이번 주부터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잘 생각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2: 네.
1: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 엄마의 요청을 계기로 우리 장우님을 강력하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딱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가면 돼 이제.
2: 알겠습니다.
1: 하나님께. 그렇죠?
2: 네.
1: 자, 가기 전에 저랑 한번 결단의 기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장우 형제 엄청 사랑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고 시원하게 한번 가시죠. 자,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자, 우리 장우 형제.
2: 네.
1: 지금 일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2: 아, 예. 요즘 쉬는 시간이라.
1: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전화 받아주시고 같이 기도까지 해주시고 감사하고. 집 앞에 네. 1분 거리 아까 교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2: 네.
1: 그 교회 가봤어요?
2: 네, 가보려고요. 네.
1: 혹시 필요하면 그 집 근처에 네.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2: 네.
1: 청년부가 좀 잘 돼 있는 교회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네요.
2: 예.
1: 네.
2: 저는 뭐 청년부 아니더라도
1: 예.
2: 하나님 앞에서 회개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1: 아이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청년부보다도 사실 중요한 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1대1의 만남이거든요.
2: 네.
1: 꼭 이번 주부터 1대1의 만남 꼭 가지시고 교회

0: 가셔서
1: 아,
0: 엄마도 너무
1: 네.
0: 기뻐하시겠네요, 엄마도.
1: 갈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1: 알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부르다가 7년, 8년 기다리다가 오늘 이런 방법 사용하셨으니까. 장호 형제 혹시 기억나는 인생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
1: 갑작스러워서
0: 때나 중고등부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인생 찬양,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1: 기억이
0: 기억 잘안 나요?
1: 예. 네.

0: 네.
1: 우리 장우 형제 알아요?
2: 듣죠.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알아요?
2: 어, 들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2: 아, 어머니가 내 중화걸시다.
1: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일 교회를 갈지 교회를 안 갈지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엄마의 왠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2: 네, 좋긴 하네요.
1: 어머님.
0: 네.
1: 우리 아들 오늘 결심했으니까.
0: 네네.
1: 감사 기도 드리시면서.
0: 네네.
1: 이제 옆에서 이제 아들 잘 도와주시고요. 알겠죠?
0: 네네. 네, 감사합니다.
1: 장우 형제 오늘 너무 고마워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 찬양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어머니의 애창곡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오늘 전도 요청하신 분들이 좀 더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해서 다음에 약속 한번 잡을게요. 엄마와 아들 참 눈물 난다고.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효자 아드님 감사하다고. 5065번님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머니 기도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신 거 환영한다고 0691번님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들 김장우 꼭 하나님께 잘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까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찬양사역자 정자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라디오 앱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언제든 어디서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바꾸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특히 여기 계시는

젊은 세대들은 이거는 억지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가 먼저고 좋은 일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딱히 나쁜 하루가 아니었어요. 괜찮은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족감이 없는 하루를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많은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만남을 가졌고 주어진 일도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허탈한 겁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허전한 마음, 혹시 우리 성도님들 느껴보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공허합니다. 그래서 SNS를 보죠. 그러면 나만 빼고 다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서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자꾸만 비교하면서 나의 마음은 한없이 다운되고 또 다운되고 또 다운됩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 거잘 아는데도 이미 비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혹시 내가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감사 일기장도 한번 써보죠. 감사 제목, 감사 노트도 한번 써봅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 잘 되다가 어느 순간 그 일기장은 사라지죠.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나에게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런 공허한 마음들이, 허탈한 마음들이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를 억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내다 보니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고 현실을 애써 부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 그 강박관념이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지쳐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성도님들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인생의 모호함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호함. 살면 살수록 뭔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모르겠는 것. 그 인생의 모호함 때문에 우리가 지쳐가는 것입니다. 뭔가 이쯤 되면 잘 풀릴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안 풀려요. 모호해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일이 많은 것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니 열심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호하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 허탈합니다. 집에 와서 앉아 있으면 뭔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 핸드폰만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핸드폰을 봐도 우리의 이 허탈함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 허탈한 마음을 붙들고 또 잠이 그날 또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의 매일매일의 반복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좋아져야 감사하지. 현실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많이 가진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유한 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삽니다.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소유에 따라

우리의 감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생각의 방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뭔가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결핍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옛날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또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늘 위협을 감지해야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식량을 막 비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번듯한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었으면 즉시 점심을 준비해야 돼요. 식량을 구하러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식량을 또 구하러 가는 그동안에 적들이 몰려와서 내 가족을 해치거나 내 소유를 뺏어갈까 봐 늘 수시로 안전을 걱정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없는 것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은 이 행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인간은 없는 것을 보도록 태생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의 의식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칭찬 100마디 듣는 것보다요, 지적당하고 비난 한마디가 더 오래 갑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일이 오늘 하루 동안에 100번이 있었더라도 한 번의 안 좋은 일이 더 우리 마음에 크게 남습니다. 더 오래 갑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것 100개보다 나에게 없는 그 하나를 더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자동적인 거란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생각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쪽이에요. 부정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감사 제목을 찾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보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거창한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뭐 휘황찬란한 어떤 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작은 것 하나하나를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원래 그렇게 시작은 미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거창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탈린 시대에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상황이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일의 의미를 찾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제가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 있잖아요. 그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그 갇혔는데 매일 면도를 해요. 매일 그 유리 조각을 찾아서 돌, 날카로운 돌 조각을 찾아서 매일매일 자기 머리를 종돈하고 그 수용소에서도 매일매일 자기를 정갈하게 합니다. 낙심해서 막 덥수룩하게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루하루를 의미를 주면서 그 수용소에서 살았단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자기를 깔끔하게 정돈하니까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상황 하나하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가 그들을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면요, 그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프레드릭 랭브리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감옥에서 문빗장 밖을 보았네. 한 사람은 진창을 보고 또 한 사람은 별을 보았네. 라는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서 진창이 뭔지 아세요? 우리 유명한 네 글자 있어요. 엉망진창. 한 사람은 똑같이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혔는데

한 사람은 그 엉망진창을 보고 한 사람은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하늘을 보시고 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인가요? 주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감정적인 상태나 어떤 외적인 환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직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해요. 목이 잘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찬양, 시편 23편, 다윗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그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놀라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다윗이요, 그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그는 푸른 초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쉴 만한 물가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동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그 무서운 동굴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곳을 푸른 초장이라고 고백을 해요. 쉴 만한 물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편 23편이 기록될 때가.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데 정말 그 사울의 군사들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찾아서 해치기 위해서 저기 멀리서 자신을 잡으려 오는 사람들의 창소리와 칼소리와 무기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들의 무서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죽음의 향기가 가장 그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그렇게 죽음의 향기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는 바로 그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기로 약속하셨지.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내가 나에게 도피처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다윗의 눈에요, 그 심령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지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에 갑자기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그 죽음의 공포를 그 여호와 샬롬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에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왜?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걱정해야 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을 보세요. 바울에게 문안을 온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런데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가 위로하러 왔는데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여기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즉시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감사예요.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다할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또 놀라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관용이 뭔가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관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진 자인가요? 아니면 바울을 문안하러 온 사람들이 가진 자입니까? 당연히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바울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발각되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진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진 자예요?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진 자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핍박받고 있는 너희가 오히려 가졌으니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상황이 좋아야 친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친절을 베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질문을 받는 인생을 살라는 뜻이에요. 질문을 받는 인생.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막 비난하고 욕할 때요. 혹은 핍박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받게 되어 있죠. 화 안 나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항상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천사 같은 얼굴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노래 부를 수 있지?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라고요. 질문 받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인생입니다. 그때 누구를 증거하죠? 아,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화날 때 화내면 질문 못 받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관용을 베풀라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대체 당신을 그렇게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의 질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여기 또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다른 성경 번역본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저는 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여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 간구, 감사.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간구, 감사. 그런데 기도와 간구는 동일한 것 아닙니까? 기도가 간구 아닌가요? 그런데 분류를 해놓았어요.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일까?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헌신의 의미에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단지 기도가 아니고 예배적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적 기도. 그러니까 예배예요. 예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그다음 간구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생각하신 그 간구가 맞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기도 제목을 아래에 올리는 것. 그 간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배가 먼저입니다. 절대로 먼저 예배 전에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전심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먼저 주님을 신실하게 먼저 높여드리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제치고 우리의 염려를 먼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근심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100% 응답받는 기도를 그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매일 주일 아침마다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저는 주님의 기적을 느낍니다.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고군분투와 그 모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마음을 추스리고 또 추스리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선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약속도 많고 얼마나 우리가 분주한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예배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예배의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7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죠.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라는 말은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을 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호해요. 답을 몰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될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0: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답답한 그 마음의 원인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건질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우리가 손 쓸 수 없어. 이건 우리 힘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리 노력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포기의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지키신다라는 말,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성벽을 지키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키는 군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단지 어떤 사람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군대가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빌립보서가 지키신다라는 이 단어를 군사용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야 될 무엇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군대를 동원하셔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초롱성과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감사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환경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면서 이 험난한 세상 얼마나 험난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 우리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감사법으로 믿음의 승리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2679-1517번 갈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군의 양식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시편 42편 고라자손이 부르는 사슴의 노래입니다. 목이 말라 갈급한 사슴의 모습,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 인터뷰하면서 사슴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사슴을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셨대요. 그런데 사슴이란 동물은 야생성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울타리 안에 키우며 먹이를 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줘도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주인을 공격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야생성이 강하고 자기 오른대로 행하던 그 사슴이

목이 말라 갈급해 시냇물을 급하게 찾는다는 건 그만큼 정말 처절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딱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그 정도로 우리 영혼은 진정한 위로와 생명 되시는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눈이 세상의 다른 것을 보며 이리저리 정신없이 헤맬 때도 우리 안의 영혼은 진정한 소망과 위로, 치유를 갈망하며 빈 가슴을 채워줄 무언가를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전히 찬송할 수 있지요.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오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월요일 보내고 싶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위클래시아의 찬양을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앞서서 사슴의 습성에 대한 이야기 오프닝에서 나눴는데 사슴이 그렇게 야생성이 강한 줄은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열심히 돌보고 정성으로 키워도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그 사슴. 그렇게 자기 고집이 강하고 굽힘이 없는 사슴도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을 때는 절박하게 찾아 헤맨다는 것. 어쩌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절박하게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데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자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모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한 주의 본격적인 일상을 보내는 월요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하나씩 성경구절 정해서 멋진 배경화면으로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죠. 말씀씨앗 배경화면. 내일 화요일에 또 새로운 말씀씨앗 여러분께 나눠드릴 텐데 지난주 것 아직 못 받아보신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26절의 말씀 새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네, 전용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견고하게 의뢰하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피난처가 열린다는 그 원리를 배웠는데 이게 뭐 꼭 부모 자녀 간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겠지요.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배경화면 답장으로 드립니다. 8527번님께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사연 주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AI에게 고민 상담을 하며 답을 얻더라고요. 친절한 태도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정리해 주니 아무래도 AI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커지는 것 같아 걱정되더라고요. 앞으로의 세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AI를 바로 의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 우리 딸이 AI의 답변 중에 오류를 발견한 경험을 말해줘서 참 기뻤답니다. 인공지능도 사람도 신뢰할 대상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부모의 말로도 들려주고 또 삶으로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견고히 의뢰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참된 복이 됨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 씨앗 배경화면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 그러셨군요. 요즘 참 AI 앱 많이들 사용하지요. 저희 PD들도 어떤 자료 조사하거나 정리할 때 종종 잘 애용하는데,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이 AI를 접해서 무슨 일이 생길 때 말씀을 묵상하거나 인내하며 기도하기보다는 AI한테 바로 물어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걱정을 문득 하게 되네요. 이 세상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잘 알려줘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일단 제 자신부터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 회개하게 되네요. 주 없이 살수 없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은 제목의 찬양 AJ 워십의 찬송가로 그리고 김도현의 CCM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극동방송이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한 지 70년째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려 13개의 지사가 생겼고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받고 회복된 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분 참 많지요. 그렇게 함께하며 감동받고 은혜받은 보석 같은 추억 전해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70년의 보석 상자.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와 함께하는 추억을 보석처럼 꾹꾹 눌러담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여러분의 추억, 잊지 못하는 순간, 사연 있다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닭갈비 밀키트 세트, 쑥떡 친환경 세제, 토마토즙 세트 오늘 준비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극동방송과 함께한 여러분의 추억, 잊지 못할 사연 보내주세요. 2588번님, 극동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과 찬양으로 매일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마음에 큰 힘 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한 방송 계속 이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또 이렇게 70주년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8740번님께서는요. 보령 PD님, 저는 63대회를 잊을 수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몇 년 전에 6월 3일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대회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했었죠. 그때 참석하신 청취자신 것 같아요. 당시에 제 삶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때였습니다. 마음속에 공허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그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 극동방송에서 63대회를 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그날 현장에 찾아갔는데 울고 웃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또 극동방송에서 개최하는 이런 특별한 집회나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당시 63 전도대회 공연 실황 중에서 찬양 함께합니다. 지선, 김정석, 하은 등 여러 아티스트가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손경민의 찬양 은혜. 몇 년 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빌리그레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이름하여 63 전도대회라고 불렸죠. 당시에 공연 실황 음원 중에서 지선, 김정석, 하은 등 여러 아티스트가 함께 찬양한 라이브 음원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이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도, 영혼 구원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에 호남권과 영남권에 또 대규모 전도 집회를 개최했죠. 많은 분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창사 70주년을 기념한 정말 다양한 행사와 사역들을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두고 있는 행사들인데요. 여러분 또 소식 들려올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매주 월요일은 70년의 보석상자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여러분과 극동방송 함께했던 또 은혜의 추억들, 방송 들으며 감동받고 또 회심했던 은혜의 기억들 사연으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고요. 7012번님, 같이 걸어가기 방송 들으며 적적한 오후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화요일 말씀 씨앗 시간에 말씀을 세심하게 풀어주셔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덕분에 말씀과 친해져야지 하고 다짐하게 된답니다 하셨는데, 아유, 또 그런 다짐을 하시게 된다니 감사하고요. 또 그게 바로 저희의 의도이기도 하고요. 네. 1091번님, 이분은 울산 청취자시네요. 반갑습니다. 울산의 극동방송이 처음 송출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벌써 24년이 됐네요.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야, 그러면 이분은 울산에 쭉 사시면서 울산 극동방송의 개국, 그 첫 송출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야, 오랜 청취자시네요.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이지만 이렇게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지사가 개국됐죠. 울산은 24년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각 지역별로 우리 PD들이 정말 소수정예로 운영되는 이 극동방송 최선을 다해 24시간 방송 책임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89번님, 저는 엄마 따라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엄마가 차 탈 때마다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주셔서 또 차 안에서 졸릴 때도 잠결에 설교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이제는 극동방송을 켜놓지 않으면 은근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차 탈 때마다 예전에는 어머니께서 틀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틀어달라고 자청합니다. 와, 그러시군요. 극동방송 최고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극동방송 들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야, 이것이 바로, 네, 어머니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조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부모님 때문에

때문에 그냥 듣다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과 찬양에 영혼이 젖어드는 이런 가정들이 참 많지요. 우리 5789번님의 가정에도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어머니에게 선물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0: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1: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 드리고요,
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1: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1: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국물 백과 먹태깡,
0: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1: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고요. 8527번님, 2588-8740, 또 울산의 1091번님, 그리고 5789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7067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주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김수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경에 노시라는 사람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성은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유명한 도시만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하계 크게 타락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범죄의 길에 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언제나 죄를 범하는 방향으로만 쏠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용감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성에는 성적 타락과 함께 동성연애가 잔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 노스를 구출한 다음에 유황과 불을 내려 그 성을 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돔성의 죄악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의 사회상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가 남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뻔뻔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양심이 무뎌져가고 있고 날로 범죄가 더 포악하고 흉악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옛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방탕하고 음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연애를 드러내놓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과 마약 중독자들과 도박과 게임 중독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폐쇄법과 동성연애법과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소돔성과 매우 유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소돔시대와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사가 노세에게 던진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마지막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복을 누르면서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하도 갑니다. 노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스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소돔성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말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스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지시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렸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지시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지시했던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절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세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노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온 천사들이 노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즉시 도망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노과 그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었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의 행복이 충만히 채워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살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대가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으면 여러분 하늘과 땅을 보증 삼은 거예요. 증인을 삼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지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대가라.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여 장수시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래요. 하나님은 내 장수래요. 생명의 연장과 보전은, 오래 사는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근데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뭘 택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알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로 나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메인 포인트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또한 무시해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그 말씀을 건성으로 받아들이고 건성으로 흘러보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의심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여섯 가지 중에 어떤 태도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리액션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면서 듣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적으로 듣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건성으로 듣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하면서 듣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민감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나의 삶을 기름지고 행복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의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무쌍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삶을 기름지고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들을지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요? 귀를 기울이고 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벌써 교회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는 세 가지 축복을 줘요. 첫째,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두 번째,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 번째,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은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사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곳에 나왔는데 행복한 곳에 나왔음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따라합시다. 그것은 비극이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 채우고 채우고 채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으로 채워주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워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에 말씀하기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 목마른 자란 것은 영육 간의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육 간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애정의 갈증을 느껴요.

0: 그다음에 물질의 갈증을 느껴요. 명예와 권세의 갈증을 느껴요. 알코올의 갈증을 느끼고 마약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물러 나와라. 물러 나와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천사로부터 살 수 있는 말씀을 전달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기름지고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9-8315번, 052-268315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주...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복잡한 내 가족관계 때문에 마음이 좀 저릿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인간의 뇌에는 나와 남을 인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뇌의 영역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마치 나 스스로에게 하듯 짜증을 내게 되죠. 가족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속이 많이 상하는 건 그 사람을 가깝게 여기기 때문이래요. 가족이라서 그래요. 나 자신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요. 평소엔 복닥거리며 자잘한 잔소리를 퍼붓더라도 가장 어려운 순간엔 내 편에 묵묵히 서 있는 존재. 나를 가장 상처 입히기도 하지만 나를 가장 세우기도 하는 존재. 가족.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가족관계와 상태를 전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서로를 향한

0: 사랑이 물씬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을 사랑하는 강세영입니다.
1: 자, 준비됐나요?
2: 준비됐어요.
1: 자, 아빠, 왜 대답하세요?
3: 나도.
1: 자, 시작합니다.

첫 곡은 전대현님의 찬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입니다. 한번 음악코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맨 앞에 노래 부르시는 두 분이 전대현님의 실제 부모님이세요. 뭐 잘 부르지 않아도 음성 그대로 실제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르셨을 테니까 그 자체로 두 분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곡이지 않나 싶어서 가정의 달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좀 물씬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랑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든 만약 좀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이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찬송과 함께 나눴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큰 사랑, 이렇게 쭉 이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성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최하은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지난 시절에 내 아픔과 눈물 지워주시고 영광의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평생 그저 주를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음악 묵상과 찬양 한 곡 같이 나눴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은 김도연님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과 함께 나눴고요. 참, 이 건반 선율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참 아름다운 그런 곡이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나눴고, 앞서서 들으신 오늘의 음악 묵상은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오늘 방송도 말을 최대한 좀 적게 하고 음악 묵상도 가사를 일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 좀 얼른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잘 정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내일 방송엔 정말 큰 은혜와 깊은 은혜,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함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제작 진행의 강세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을 잊을 바에야 오른손의 재주를 아예 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을 괜한 고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오직 그분만을 위해 재주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축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함 누리시는 온전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문에 주의 영광 빛나니 들으셨고요. 휴의 네 주를 가까이 찬송이어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악기 또 목소리로 우상을 숭배했고 또 자신들을 즐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재주 나의 달란트를 사용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어떤 찬양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또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 실로암 하나님의 축복 두 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두 곡 들으셨는데요. 좋은 이웃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바비 미셸의 영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어서 두 곡의 찬송, 엘칸토 중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샵 9330,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4022번님께서는 둘째가 축구선수라 픽업하느라 기다리고 있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요. 부상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축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되는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저의 찬양, 새로운 찬양 또 소개하려고 해요. 찬송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저의 주제곡 같은 찬송이거든요. 간증 말미에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가사가 되길 축복하면서 특별히 지금 흐를 찬송에 저의 간증에 나오는 은찬이가 베이스 기타를 또 열심히 치고 있고요. 또 저희 남편이 드럼을 연주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음원을 통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조수아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안성진의 찬송 온 올라운 구세주, 그리고 김은현이 찬양하는 주님 곁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문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신청곡들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구약 성경 가운데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제 말년 때에 기록한 그러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총 28가지의 때예요. 제가 이것을 쭉 암송하는 이유는 암송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암송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암송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이보다도 더 다양한 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이 말씀의 결론이 이래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 가운데에서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날 때는 태어날 때는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하는 것은 아름답죠. 죽이는 것은 아름답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웃는 것은 참 아름다운데 웃는 얼굴은 아름다운데요. 우는 얼굴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름답다고 할 수 없어요. 다 마찬가지죠. 이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는데 잃어버리는 것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어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고 했는데 찢어지는 것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꿰매어지는 것이 아름답죠. 그런데 성경은 다 아름답다고 해요.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때인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전쟁의 때에도 아름답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쟁의 때에는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먼저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쁘다, 곱다라는 뜻보다는 적절하다, 완전하게 맞아 떨어진다, 목적에 부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맞아떨어지게 하셨고 목적에 부합하게 하셨고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전쟁에 대한 이해,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인 죽음, 슬픔, 상실, 어떤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의 한복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완전하시다. 죽음과 슬픔과 상실과 허물어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완전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이 허물어졌습니다. 더구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다시 세워질 수 없을 만큼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13절을 보세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권능으로 그를 허물어뜨리셨다는 거예요. 계략과 명철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다시 세울 수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를 허신다는 겁니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허물어뜨리십니다. 전도서 3장 3절에 헐 때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욥의 고백대로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욥만 무너진 것이 아니죠. 야곱도 무너졌고 요셉도 무너졌고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완전히 신앙이 추락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신앙과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처럼 무너집니다. 교회도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는 미국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그 한인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교회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처음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넓은 교회 부지, 덩그러니 땅만 있고 한쪽 구석에 그 창고로 사용하는 그 가 건물 안에서 한 10명도 되지 않은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10명도 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새 목사 온다고 억지로 데리고 온 성도들까지 포함이에요. 전기도 옆집에서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의 건물이 전자제품처럼 플러그를 꼽아야지 전기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기 다 연결되어진 것들이 다 끊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옆집에 전기를 좀 빌려와서 그 플러그 꼽아가지고 전기불만 탁 겨우 들어오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 더위를 아십니까? 낮에도 밤에도 여전히 더위가 식지 않는 곳. 늘 뜨거운 습한 곳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이 필수인데 에어컨을 킬 수가 없습니다. 전기 빌려서 쓰는데 에어컨 어떻게 쓰겠어요? 에어컨이 없는 데서 성도들 한 10여 명 모여있고 제가 처음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또 처음 설교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제가 또 더위에도 불구하고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면서 제 마음에 품은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는데 바로 정면에 보이는 문이 있어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좀 시원하겠지. 이 땀 흘린 것이

이제 식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더군다나 그때가 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플로리다래도 밤이면은 좀 선선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문만 보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막 끝나기만을 열심히 설교하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덥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더 더워요. 더 더워요. 그나마 그 안에는 건물 안에는 습도를 조금 이렇게 막아줬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니까 그 습한 공기가 확 오면서 정말 그 한증막에 들어간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여기가 플로리다구나 확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들어오지 말래요. 밖에 잠깐 계셔달래요. 뭐하요?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을 뽑을 거냐 말 거냐, 우리 목사님으로 다시 이제 우리 목사님으로 청빙할 거냐 말, 자기들끼리 결의를 해야 되니까 잠깐 밖에 있어달래요. 집으로 그냥 갈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회의를 끝내고 결의하고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아, 건물도 없습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사무실이 당연히 없죠. 집기도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불탔습니다. 화재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사택도 없어요. 사택도 교회와 붙어 있었는데 사택도 불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가 그 플로리다 주 전체에서 유일한 성결교회였어요. 플로리다 주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의 1.7배입니다. 거의 두 배 가까운 그 넓은 땅에요. 성결교회, 우리 교단 성결교회 교회가 딱 하나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교단에서 얼마나 그 교회를 지켜주고 싶었을까요? 그 지원도 후원도 많이 하고 또 교인들도 교회도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플로리다를 지키는 교회다. 그래서 플로리다를 지키는 성결교회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고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니까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불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까요. 완전히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성도들도 그 충격으로 조금 갈등하다가 흩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 나이 33이었습니다. 처음 단임목회 나간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다 저만 보고 있어요. 뭔가 기대하는 눈으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너무 막막한 거예요. 33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신 그 장면을 현장학습으로 제가 배운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으실 겁니다.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건강만은 자신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경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한없이 자신이 무력해지는 그런 경험이에요. 언제까지나 당연히 내 옆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신뢰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할 것 같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견디십시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beyond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연단이 나오죠.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잘 하면 잘 우리가 버텨내면요, 견뎌내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연단이라고 했어요. 연단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연단 받는다 이 말을 시험 받는다, 뭐 훈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연단은 훈련을 받는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을 받은입니다. 훈련을 통과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검증된, 인정된, 증명된 이런 뜻입니다. 불을 지나온 쇠는 광택이 다릅니다. 눈물을 통과해 온 성도의 기도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또 하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시는 그 중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있고 계략과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다 더 좋은 계획이요,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교회 건물을 마련하기에 충분하진 않았지만 기적적으로 용자가 나와서 미국 교회 건물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원래 교회가 자리하고 있던 곳은 그 도시, 템파라고 하는 그 도시의 남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 설아가신 새 예배당은 그곳보다도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북쪽 지방이, 북쪽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이전해서 보니까 그 곳이, 그 북쪽 그 지역이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한인들이 주로 그런 동네 살거든요. 한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 가격에 맞고 돈에 맞고 또 매물이 나오고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너무 급한 마음에 이렇게 사서 옮겨온 것 같았는데, 그리고 나서 동네를 둘러보니까 정말로 교회를 하기에, 특별히 한인 교회를 하기에 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밀집되어 있는 그 동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미국 교회 그 건물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고, 1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건물에 가득 채워지고 뿐만 아니라 넘쳐나서 보조 의자까지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철,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어느 때든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허무실 뿐만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졌던 욥을 다시 세우시잖아요. 성경으로 보면은 세우시는 이야기뿐이에요. 넘쳐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우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요셉을 세우시고, 말 더듬고 겁이 많던 모세를 200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리더로 세우시고요. 아들의 반란에 도망쳤던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서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에게는요, 세 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과 같아요. 성경에 보면 또 마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마가가 이 선교 여행 중에, 전도하는 여행 중에 세상을 좋아해서 중간에 이탈합니다. 도망갑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불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목회 리더십이 갑자기 허물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갈등합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어요.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아멘이 별로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2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날 이제 놀랍게도 제가 이해할 필요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어요. 아멘 없을 거라 그랬는데 아멘 너무 잘하시고요. 저는 면접 설교하러 왔는데 아멘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다들 너무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으십니다. 채점은 아예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회 리더십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 이전에 지구 반대편 쪽에 미국에 살고 있던 제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옮겨와 저희를 심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세워지고요, 기도가 세워지고, 재정이 세워지고, 오히려 이웃의 미래 자립 교회들,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우는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신뢰와 관계가 다시 세워집니다.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이 가득한 그 장례식장 한켠에서
두 분의 장로님이

0: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세우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명예권사님들을 세워주시는 날입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 고 김용원 목사님과의 그 마지막 통화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바로 이 즈음에 우리 2026년 이 계절 즈음에 임직식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임직 대상자들도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거의 오늘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제가 그러겠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다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 어떤 한편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게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까?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자,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3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시 세우십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욥의 믿음을 눈으로 보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논쟁하고 갈등했었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견고한 그 믿음의 관계요, 영적인 관계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욥을 통하여서 갑절의 은혜로 무장된 새로운 가정을 만드시죠. 새로운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자녀들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뭔가 무너져 있고 아직 세워지지 못한 무언가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임직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요. 함께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무언가 허물어지는 순간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 그 힘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그 계획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1004번, 지역번호 052-227-1004 옥동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10년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002,

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만평교회 김성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만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조금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말할 때에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도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도 혼도 없는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0: 구원을 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짐승과 함께 다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서 지금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 곧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돋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와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통독한 횟수가 무려 100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특별한 기도 방법이었다고 해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약속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더욱 힘내시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힘든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오직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의 첫날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하루 어떤 월요일을 보내셨나요?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던 하루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고단했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 내일 아침 또다시 새로운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 찬양으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좋은 씨앗, 그리고 나무의 니 부른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들려드렸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한 주의 첫날,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안에서 살아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실을 잊은 채 분주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이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다시 주님 손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은혜와 또 새로운 긍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얼굴로 우리를 해같이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어노인팅 3집 앨범 중에 있는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김명선님과 연민규님이 함께 부른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무료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1413님, 늦은 밤차 안에서 좋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늦은 밤 귀가하시는 분들 계시죠? 차 안에서 주님과 따뜻한 예배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패션의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Good, good father.

패션의 Good Good Father 그리고 김영태가 부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의 끝곡은 크리스 탐넨의 Goodness, Love and Mercy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에서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함께합니다. 아침 묵상. 일으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우신 것처럼 부활의 때에도 우리를 쉽게 사망의 잠에서 일으키시어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밝아오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사 그분의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분처럼 영화롭게 된 수많은 성도의 몸이 태양처럼 밝게 빛날 것이며 모든 천사도 영광 중에 빛날 것입니다. 그날 그리스도의 몸은 그 영화로움과 영광이 천사들을 훨씬 능가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빛을 능가할 것입니다. 태양 하나로 아침 하늘이 그처럼 눈부시게 빛나는데 태양보다 훨씬 더 눈부신 영화롭게 된 수많은 성도의 몸이 모두 나타나 하나님의 의를 보이며 악한 천사들과 모든 경건치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줄지어 나아갈 때 그 빛이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어떤 이익이나 쾌락 혹은 헛된 영광을 즐기다가 의인이 부활하는 그날 받게 될 영원한 지복과 영광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짐승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보통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마지막 날 보게 될 영광의 빛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그래서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을 때 우는 사자처럼 밤낮으로 두루 다니며 삼킬 것을 찾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늘 우리와 우리의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고 복된 천사들을 시키시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지 모릅니다. 깨우시는 하나님. 닭 우는 소리를 듣거든 베드로와 그의 행위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깨워 일으킬 마지막 나팔 소리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생각하고, 만일 그 소리가 지금 울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은지 그 모습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날 이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바라는 일이 없도록, 영적 은혜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이 땅에 태어난 나를 저주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닭이 울면 도적은 희망을 버리고 야밤 작업을 포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경건한 영혼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를 유혹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거나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침상 곁에서 우리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밤새 지켜보며 보호하는 거룩한 천사들 역시 우리가 깨고 일어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고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듯 하십시오. 덮으시는 하나님. 옷을 입을 때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맨 처음 옷이 주어졌을 때는 죄의 결과인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것은 죽은 짐승의 껍질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치스러운 옷은 수치를 가리는 좋은 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며 그것을 보거나 입을 때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에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채로 걷는, 그래서 우리의 불결함이 모두 드러나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옷으로 몸의 수치를 가리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듯 그리스도의 의라는 신부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즉 그리스도의 의로 영원히 당할 수치로부터 우리 자신을 가리고 영원히 울며 이를 갈 정도의 무서운 추위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일 실크 양복이나 실크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다 성화된 영혼들이라면 이 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외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과 계산할 때 더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어김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어 새 빛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태양빛이 헛되이 타오르지 않게 하십시오.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새벽 인사를 드리십시오. 이때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기. 기도를 드리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으십시오. 단 한 장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빨간 이야기 부른 사랑하자 였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그리고 연락 한번 작은 행동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낼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생각으로만 그냥 머물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직접 움직일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Brooke Ligot Wood의 Garment of Praise, Phil Wickham의 Fear Has No Pow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헤매이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팀 루크 월십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We Love의 오직 주의 은혜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바꿀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데 괜히 그뭐말안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순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고마워요, 미안해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참 별거 아닌 말들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하루를 바꿀 만큼의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닌 한번더 표현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저 마음에만 두지 말고 용기를 내서 표현하면 그때부터 좀 거창하지만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Gather Vocal Band의 Hear My Song, Lord,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 Thank You, Jesus, Chris Blue의 The Center of My Jo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할 수 없듯이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삶이 정말

그렇죠. 겉으론 번지르르해 보여도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또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도 주님의 강한 팔로 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심도요.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죠.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날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제발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죠.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좋고요. 기도 제목도 좋고 신앙의 고백 또 듣고 싶은 찬양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찬양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날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온누리 월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어노인팅의 흐르네 하나님 사랑,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띄워드린 거고요. 이어서 제이 월십의 산과 바다를 만드시기 이전부터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을 흐르기를, 나를 통해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려지기를, 날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의 위기 속에서 남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또 나의 방식이 맞다고 믿으면서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나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편으로 변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참미 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브라운 월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우리튠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론 베이커의 His Eyes on the Sparrow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죽게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 길 따르라 의 얘기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민의 그 이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더 많은, 더 큰 사랑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부어주시는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자리에 나의 시기심과 또 미움과 다툼이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회에도 흘러가야겠지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북한 사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두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 출신 탈북민 성도님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송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또 북녘에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스마트폰 이 지능형 손전화기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저희에게 메시지 남기실 수 있어요. 무료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실 분 오묘한 전도사님이시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통독학교를 거치면서 또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의미를 찾아내신 오묘한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게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방송국 쪽에서 프로그램 안에 영상을 하나 좀 찍으면 좋겠다. 통도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 요청이 와서 이제 그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영상을 평촌세순교회 목사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나눌 기회를 또 자리를 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정리되게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나눴어요.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그것에 반응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이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생각들을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면서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 나 그냥 1년 동안 정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지만 그건 그냥 내 의욕에 넘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목사님께 좀 더 내가 말씀을 좀 한국에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기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또 통독을 이어서 하게 됐어요. 이기생들도 이제 1년 과정 가운데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또 나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 또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안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자매와 사귀고 있었는데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죠. 결혼을 하려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니까 웨딩 촬영도 하고 싶고 손님들을 왔을 때 식사도 대접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신혼여행도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좀 보장이 돼야 뭐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완전 그 맹목적인 믿음과 같이 그래? 그건 뭐 하지 뭐. 뭐 웨딩 촬영하면 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되고 식사 대접하면 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건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냐. 전화했는데 그때 장모가 딸이 결혼하겠다는 말에 바로 그날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정하는 대로 저한테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를 계속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그분에게는 그게 전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그때 이제 설교하고 간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스튜디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목사님이 또 그런 걸 또 잘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럼 웨딩 촬영 찍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식장은 준비됐느냐? 대뜸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럼 해라. 그러면 식사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강구하신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다 직접 식사를 해주겠다. 성도들이 다 나서서 뭐 가족 이상으로 막 준비해주고 저희 둘은 그냥 일상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례를 우리 세순교회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이 자리가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들의 앞으로 인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냥 그 자리가 감동의 바다가 됐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장모님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을 바꾸는 자리로 그 결혼식 자리를 사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경험시켜주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가정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섬세하게 책임지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 한순간 한순간 그냥 내가 다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었고, 또, 이 가족 안에서는 통독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 밥 주냐, 그거 하면 인생이 뭐 달라진다냐,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반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던 그 분도 이제 변화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뭔가 계신 것 같다고 그 자리가 그렇게 안할 수가 없는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 걸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부터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그런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가고 세워감에 있어서 많은 문제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돌아와서 이제 2기 통독도 그 시점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때에 한번 3기 선생으로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와 같은 탈북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같이 준비하는 사역에 너가 또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신학교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이 없을 때 제대로 이끌어 갈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흘러보냈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다음 어떤 학생들을 세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또막 몰려오면서 고민이 돼서 분명히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옳다고 생각 들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평안함과 결단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결단을 했죠. 처음으로 이제 리더로 섬기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최강 목사님이 우리 일기생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또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점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그 사랑을 목사님처럼 내가 해줄 자신은 없고 근데 그렇게 해줘야만 이 공동체가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리더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 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거야. 또 다른 어떤 원망으로 그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잔잔하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게너 말씀 더 알기를 원하고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열심히

0: 외웠고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을 정말 실제로 실천하려고 해본 적이 있느냐? 정말 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이제 던져주면서 그때 이제 결국은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자였고 그 가능성이 없는 인생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어서 놀라운 역사로 바꿨는데 저들도 하나님이 내가 바꾸지 않겠느냐? 너가 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너도 고백했지 않느냐? 또한 이 모든 과정 또한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냥 주어진 삶에서 하루를 걸어가는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 안에서 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인생,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다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제가 회복되니까 놀랍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지체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어떤 관심, 비전 이런 것들을 또한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통일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들을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점점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게 과연 통일이 될까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먼저 품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어떤 그 땅을 바라보고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에서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키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아,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은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보고 울고 계신다. 왜 그러느냐? 평양 대붕의 역사로 북한에 놀라운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북한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김일성 우상으로 자리를 대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면서 사실 고난 행군이라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도 이제 해석하면서 북한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자신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때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통일이 올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올까 안 올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면서 기대와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확신을 이제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탈북민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곳에서 나온 지금 그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황폐한 땅같이 돼버린 그 현장 안에서도 지금 복음의 생명력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통일이 돼서 북한 땅에 갇혀져 있던 묻혀져 있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통일은 반드시 되어진다.
1: 엄요한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언젠가 고향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 크리스천들이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누리며 또 다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관계 안정 의지를 강조했지만 대만과 이란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베이징이 비중러 외교의 핵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한뉴스는 한국과 일본, 유럽 걸프 국가 등 26개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지원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종전 조건을 담은 대형 간판을 테헤란 도심에 내걸며 경제 제재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급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이례적인 축전을 보내며 한미동맹과 자유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곡관리소 간부들이 국가 식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배급체계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열린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을 친구라고 부르며 협력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두 정상은 국빈 만찬과 텐탄 공원 방문 등 일정을 함께하며 관계 개선 분위기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를 오는 9월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하게 되는데요. 정상회담장에서는 두 정상이 서로 박수를 보내고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확인됐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잘못 관리될 경우 양국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공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기존의 대만 지원 기조는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란 문제를 놓고도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압박했고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이란 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내놨습니다. 양국은 경쟁 속에서도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는 분위기지만 핵심 안보 현안을 둘러싼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나온 발표여서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될 경우 중국은 같은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 모두를 상대하는 외교 중심 무대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러시아와 전략 협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양면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이후 에너지와 금융, 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크게 높여왔고 중국 역시 미국 견제 국면 속에서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 관계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강대국들이 잇따라 베이징 외교에 나서면서 중국의 국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이징이 미중 갈등과 중러 협력이 동시에 교차하는 세계 외교의 핵심 무대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카타르 등 26개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기뢰 제거 등을 포함한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긴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에너지 공급 차질과 세계 경제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 도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이란 압박 전략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협력 수준을 두고는 신중한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수도 테헤란 도심에 전쟁 종식을 위한 5대 핵심 조건을 적은 대형 간판을 내걸며 대국민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간판에는 모든 경제 제재 해제와 전쟁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동결 자금 해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요구해온 조건들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란 당국이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형식을 택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이란 내부 강경파들은 정부가 종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미국에 과도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 이번 간판 공개는 이런 내부 불만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다만 공개된 5대 요구사항에는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휴전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한 뒤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은 이후로 넘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급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들을 언급하며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초 진행된 군사작전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이란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 등지에서 이스라엘이 구축한 완충지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를 언급하면서 중동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중동 내 온건 세력과의 관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날 행진 과정에서 이스라엘 우파 세력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 충돌이 이어졌고 긴장도 다시 고조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추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이례적인 축전을 보내며 한미동맹과 자유수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재단 주최 명예 만찬 행사에 축전을 보내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들의 용기가 억압받던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동맹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연례 행사로 미국 내 대표적인 한미동맹 상징 행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행사에서는 한국전 당시 전투 공로로 뒤늦게 명예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들의 사연도 소개됐는데요. 참석자들은 한국전쟁이 미국 사회에서 종종 잊힌 전쟁으로 불리지만 오늘날 한미동맹과 동북아 질서를 만든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한국이 전쟁 폐허를 극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점에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남도 양덕

한국군의 양곡관리소 간부들이 장부를 조작해 국가 식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양곡관리소 부기 지도원과 양정 지도원은 지난 1년 동안 보관 중인 강냉이 수십 톤을 빼돌려 장마당에 넘기고 사익을 챙긴 혐의로 공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곡물이 보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게가 줄어드는 이른바 수분 감모를 악용해 실제보다 손실량을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중앙당에 직접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과 안전부가 합동 조사에 나섰는데요. 체포 당시에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는 공개 방식이 동원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식량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오히려 식량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식량 관리 체계와 간부 부채 문제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성에서만 오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진남포

0: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전해드립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20도, 함흥 18도, 청진 14도, 무산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6도, 고성 25도, 청진 18도, 무산 1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5월 19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 가운데, 또 탈북민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탈북 가정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하중 여러분들도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북녘 주민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나 우리 북녘의 주민 여러분에겐 사랑이라는 표현이 낯간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에선 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도 매 순간 우리 곁에서 사랑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하고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유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사랑의 메아리가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첫 찬송으로 함께 나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1절의 가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감히 우리가 측량치 못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차고 넘치길 바라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어린이들의 목소리였죠. 국제 윙윙스쿨이었고요. 찬양사역자 소박의 목마른 내 영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변찮은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지친 마음,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복된 새벽, 따뜻한 새벽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두 곡의 연속 찬송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트루바의 박창일 씨가 부르는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찬양이었고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한 곡도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동생이 형보다 낫다면은 안색이 변해도 아비보다 아들이 낫다고 하면 더 기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다는 못하더라도 마음 씀씀이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늘 아는 자녀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되나?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5장 20절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 여기느니라.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요. 참 어렵게 소를 팔고 땅을 팔아서 아들을 서울인류대학에 갖다 집어넣는데 방학 때 자기 친구하고 그 농촌에 놀러 왔죠. 그때 아버지가 걸음치개를 치고 지나갈 때에 아들이 방학 때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했는데 같이 온 친구가 저 노인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 우리 집 머슴이요. 그런 아들을 둔 동무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창피하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못하고 우리 집 머슴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다면은 그 아들은 암만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먼저 사람이 되지 못한 그 아들은 항상 부모 마음에 모설받고 사는 줄 압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결혼하면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까 두려워 독신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인간의 도리인 까닭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해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어.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찬양하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했고요. 순천시립 합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이어서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이곳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한 분을 또 모셔보고 만나봅니다.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함경도에서 오신 또 한 분의 선생님을 모셔봤어요. 김은혜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1: 네. 선생님, 함경남도에서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기억 속에 그 고향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0: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우리 어머니,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이에요. 또 우리 그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우리 고향 땅은 진짜 그 삶을 위한 투쟁 속에서 열심히 벌면서 너가 아니면 나 이런 생활의 방식 속에서 살아오던 그런 고향이었어요.
1: 함경남도,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계신 함경남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안가 쪽에 사셨어요? 아니면 내륙 쪽에 사셨어요? 바다가 있는 쪽 아니면?
0: 저는 그 시내 중심에서 살았어요.
1: 아, 그래도 좀 번화가 쪽에서 사셨어요.
0: 그러니까 그 시내 중심에서는 장사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래도 거기서는 장사를 아무 장사나 해서도 먹고는 살았어요.
1: 아, 장사하셨어요?
0: 네, 저도 장사를 하다가 왔거든요.
1: 아, 고난의 행군 시기 얘기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그럼 북한을 떠나신 지 강을 건너신 거는 언제쯤인가요?
0: 2013년 5월 말에 30일쯤에 강을 건넜어요. 제가
1: 10년 정도 됐어요.
0: 네.
1: 그러면 선생님이 강을 건너시고 나서 중국을 거쳐서 제 3국,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8개월

0: 정도 되셨잖아요.
1: 네.
0: 이 시간을 거쳐 오시면서 경험하신 것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바라본 북한 땅, 고향 땅의 모습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바라보는 고향 땅은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1: 사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올 때는 남편이 핍박으로 건너왔거든요. 북한에 더 머물 수가 없어서 선택한 곳이 중국 땅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막상 도착하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저 어디로 보내면 어디로 가는, 그렇게 해서 중국의 다른 분들은 다 깊은 어디 농촌이나 산골 이런 데로 갔는데, 저는 그래도 시내 주변에 있는 농촌 집에 갔어요. 그러다 나니까 남편이 머리가 어릴 때좀 다쳐서 예좀 정상이 아닌 사람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는 나이 먹어서 41살에 중국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 중국에 들어와서 저는 부모 형제 떠나서 제가 혼자서 이 이국 땅에서 사니까 예, 그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 다음 해에 낳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그런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북한에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떨궈 놓고 왔는데 밤마다 아들이 꿈에 나타났거든요. 그래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살았어요. 12년 동안 제가 보리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내하고 가까운 농촌에 가서 살다 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거기서 외로운 일, 슬픈 일이 있어도 혼자서 싸이며 살아왔거든요. 그래 우리 집에 그때 온실이 있었는데 처음에 가서 제가 할 일은 없으니까 거기 온실 일을 했어요. 들어가서 하다 나니까 온실에서 일하다가 막 땀을 많이 흘리고 나오다 나니까 찬바람 맞게 됐는데 그때 안면마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병 치료를 다녔는데 신분증이 없다 나니까 큰 병원에는 가지 못했어요. 못 가고 이런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진료소, 예, 그런 데 갔는데 병이 아직도 완치 못됐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남편이 정신이 똑똑지 못하니까 항상 부모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우리는. 예, 그런데, 생활을 점점 하면서 보니까, 예, 부모님이 이제는 70살이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없게 되면, 제가 그 남편을 믿고 산다는 게 정말 막막했거든요. 내 자식을 북한에서 그렇게 책임 못 지고 떠나왔는데, 중국에 와서 또제 자식을 그렇게 책임 못 지면, 죄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북한 분이 자식을 만났어요. 예, 그래 만나가지고 북한 분을 한번 알게 되었는데 그분을 2023년에 알게 됐거든요. 예, 그래 그분을 알게 돼서 통화를 하다가 한국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 시골에서 사는데 그 옆에는 조선 쪽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 탈북민들이 많았는데 이미 전에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0: 오는 날인가 문득 2025년에 들어서서 24년 24년 12월에 들어서서 네. 한국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기를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신분증도 없이 여기에서 어떻게 사냐, 남편도 믿을 사람이 못 되지, 그 사람 의지해서 산다는 게 막막해서 그래도 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게 신분증도 주고 살 수 있게 다 모든 걸 갖춰준다고 해서 한국행 네. 오기로 결심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국에서 아예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는 길도 우리가 목숨을 내대고 오는 길이잖아요. 그래 한번 잘못 걸리면 조국을 배반한 길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그 당하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 걸리면 그저 죽자 하고 시려 온 길이 됐는데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게는 말을 못했어요. 한국으로 참아간다는 서류는 못하고 그 딸에게도 네. 엄마가 친구 집에 가서 한 다섯 날만 자고 온다 이렇게 하고 떠났거든요. 떠나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 한국으로 오는 길도 그래도 중국은 우리가 전화도 할 수 있고 예, 또 그게 딸을 보러 또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오고 갈 수가 있지 않아요. 네. 만약 그런 길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 길도 저는 못 와요.
1: 참 이렇게 눈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북녘 땅을 떠나고 중국 땅을 떠나야 했던 그 여정 가운데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선생님께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네,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은 이 기독교 선을 통해서 예지원에서 네.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 선을 통하지 않고 오다 나니까 예, 모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그 기독교에 다니는 자녀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때 우리가 그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배웠는데 그때 그 노래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개 품어 주시고 예, 그런 넓은 사랑을 지니신 분이라는 이런 마음이 그런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눈물로 했어요. 눈물로 하고 또 한국에 오면 그래도 한 민족이라 해도 다 이게 풍습이 다르고 이런 네. 거 달라서 북한처럼 그렇게 북한의 언어를 쓰면 안 된다 이래서 또 우리 또 북한하고 한국이 이게 생활 방식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마음이 정화되고 예, 많은 것을 운의 입음으로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예, 이걸 그 자녀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1: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 이후에도 중국 땅을 건너오고 제3국에서 한국에서 정착하기 까지의 그 시간들, 은혜의 여정들 또 어떻게 이끄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은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과 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 우리를 통해 흘러들어가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며 헤쳐나가야 하는 삶의 곤고함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며 이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라 칭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안에 음행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시

자체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 근데 이제 항구도시가 한 개가 아니라 양쪽으로 두 개의 항구도시가 있었고, 온 세상으로부터 무역과 여러 가지 상선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음행을 부추기는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고린도했다. 그럼 고린도했다는 말이 뭐냐? 음행했다는 말이죠. 고린도에서 즐길 수 있는 음행을 했다. 이게 이제 고린도했다라는 말은 아주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했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여기에 많은 음행이 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사실 이 고린도는 이제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 영혼만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으면 됐지, 몸은 뭐 대충대충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 몸이 욕구불만이면은 충분히 너의 욕구를 아무 데서나 풀어도 된다. 그래서 몸은 천하고 비천하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방중주의죠. 그래서 헬라의 이원론,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태도. 이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원래는 이제 두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방중주의. 아주 뭐 몸이 뭐가 중요하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몸의 극단적인 방중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도 갑니다. 이 몸을 네가 쳐서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영혼을 붙들어, 내 몸을 붙들어 매라. 그 이제 이런 극단적인. 근데 특히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이 헬라의 극단적인 이원론이 방종주의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쪽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가 들어왔죠. 자,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뭐로부터 자유케 하냐?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를 오해하니까, 야,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잘못된 죄의 방종으로 헬라의 이원론과 결합해서 막 자기를 몰고 가더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가 뭔가를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 전서 뒤쪽으로 가면 12장이나 14장이나 교회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교회의 관점에서 은사도 이야기하고 교회의 관점에서 사랑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사람들 모이는 모임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즐겁고 재밌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찾고 거룩하게 가야 되는데, 즐겁게 재밌게 지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느냐? 음행의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그런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흔치 않는 음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니, 교회 다니는 분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면 친어머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재력 있고 또 이제 사회적인 명망에 있는 사람이 이 그 계모죠. 일종의 이제 새로운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내를 나이 든 재력가가 취할 때는 젊은 사람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처음 부인으로부터 낳았던 아들과 그 부인과 새로 얻은 부인과 나이 차가 많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깜짝 놀라서 함께 모여서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거룩해야지. 이런 음행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과 은혜의 음란이 사실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만은 회개를 하지 않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떤 걸로 연결되느냐? 음행을 정당화시키고

걱정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음행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 2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않고 아프게 여기고 가슴 아프게 여기고 형제의 죄를 가슴 아프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같이 그냥 받아주고 이게 막 퍼져가면서 아 교회에서는 저렇게 음행을 해도 괜찮은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 죄의 유혹과 영향력들이 점점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격려하는 곳이지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 때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 인조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더 명망을 얻고 막 출세하고 그 다음에 관직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막 서로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교회의 순수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 희석화되면서 교회됨의 거룩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됨의 이 역할이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 모임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가 교회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2절 끝에 너희들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왜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거는 그냥 그래 잘 있어 그러면 안 되고 너희의 이 음란을 정리하고 철저하게 참회하고 거룩하게 돌아오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런 식의 교제와 나눔과 막 서로 모여서 시시덕거리고 안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쫓아낸다 교회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룩한 성도가 아닌 이 세상의 죄를 좋아하면서 이게 막 공동체를 어지럽힐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몸된 교회로부터 떠나보내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excommunication이라고 하죠. excommunication.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communication. community로부터 ex 떠나보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온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 그대로 용납하면서 너희들이 같이 부패하냐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요.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의 권위로 그들과 함께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사도의 권위로 함께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은 멸한다는 건 뭐냐? 육체를 몸된 교회로부터 쫓아내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쫓겨나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그리고 이제 고대의 이 헬라에는 그렇게 음란하고 막 했지만 이제 유교 문화랑 약간 비슷하게 명예와 수치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거기서 매장당하는 거거든요. 자, 공동체에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 가고 손잡고 교회 가고 하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야, 너 왜 여기 와서 아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 큰 사회적인 수치였습니다. 그 명예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쫓겨났으면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해서 다시 귀환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의 이 출교는 생각보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징계였고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흥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막 다른 데를 가고 막 이럽니다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려면 이거 외에는 내가 회복하고 명예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몸된 교회의 죄가 퍼지는 걸 그냥 두지 말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 이 교회가 자랑하는 게 뭐냐? 야, 죄를 졌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 이런 거 갖고 정죄하면 안 돼. 그 은혜를 자랑하는데 어리석은 걸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아주 부풀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스트라고 하는데 그거 잠깐 넣는데 확 퍼지는 것처럼. 7절에는 뭐라 그러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렸자. 여기 누룩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인데 묵었던 옛 죄의 습관들 이런 거 다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죄를 제거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다 얘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싹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곰팡이 같은 거 있는 걸 다 깨끗하게 치우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자,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건 이제 일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아기에 찬 말로도 말고 아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누룩을 제거한 상태가 뭐냐? 순전함과 진실함인데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함과 거짓의 떡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명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주일, 또 그리스도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함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죄를 제거하고 가자는 겁니다. 자,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자, 지금 고린도전서 전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누군가가 발견하면 대박입니다. 잃어버린 성경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다라는 걸 여기 이제 살짝 얘기합니다만, 이게 뭐라 그러냐? 음행하는 자들을 살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뤘던 거죠. 이전에 절대 이 음행하는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이 말은, 야,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야, 밖에 나가서도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아라. 아유, 세상에 막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다 사귀지 않으면 아유, 누구를 사귈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죄를 따라 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건 뭐냐?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형제. 이 형제가 왜 중요하냐?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몸된 공체, 공동체, 믿음의 형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다 예수님의 피로 함께 구원받은 이들인데 그렇게 죄를 부지중에 짓는 거 말고 의도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게 주 밖에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나 보다. 이 세상이 뭐 그렇지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0: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너의 사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과 깊이 있게 연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께 놔두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절대 이렇게 너희 중에 안에 있는 음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섰을 때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음란한 관계를 계속하는 가운데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가 관영하는 고린도시에서 어떻게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들이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대로 뒀다가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짓밟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누룩 없는 떡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간에 지켜져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이 있죠. 또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야 사랑이 풍성해지고, 거룩해야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거룩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파된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여 사도의 근심이 된 고린도 교회에 이제는 음행의 소식까지 들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진 언약의 백성이 세상에서도 금하는 음행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니 사도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가 그런 자들을 옹호하며 용납했다는 사실이죠. 마땅히 치리받고 그래도 개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출교를 명령해야 할 이 절대가치의 훼손 앞에서 분노하는 사도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는 이런 가치 기준이 사랑과 형제라는 포장지로 그냥 쌓여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죠.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에는 거짓의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죄악으로 치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온전한 성도를 촉구하는 사도의 눈을 오늘 우리도 닮아서 걸어가십시다. 5월 19일 화요일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추측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생겨서이겠지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내 맘대로 전후 사정을 듣지도 않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하고 결론을 내리곤 하지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 연합회에서 치룬 바자회 행사에서 이웃교회 장로님께서 아주 두터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그것을 벗지 않고 하루 종일 계시는 모습을 보고 참 유별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흑색종이라는 피부 종양이 얼굴에 생겨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랄까봐 쓰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보면 그때 그 사람의 행동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해보다는 오해를 먼저 해버리는 가볍고 생각 없는 게 바로 우리네 사람들인 것 같지요. 교회 공동체와 직장이나 학교 이웃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을 들을 때 항상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배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품으려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사랑을 논하면서 함부로 타인을 베어버린 점이 없는지요. 누구는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다는 등 저울질을 했던 저의 언행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품었으면 한없이 아름다운 들풀들을 쓸모없는 풀들로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베어버렸음을 이 시간 진정 회개합니다. 들에 난 풀들도 야생화를 피우도록 품어주는 따뜻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가 414장, 새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를 중히 여기고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타인의 행동과 말을 듣고 볼 때에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어떤 형편이 있겠지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을 보시기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찬송 함께하며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 증가로 우리나라에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오래 살기는 하지만 병마에 시달리다 죽는 시간이 사실상 점점 길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 잘 죽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대해 생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데 쉽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계명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건강과 부귀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횃불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균형의 미학,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사람이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파민이 나오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초콜릿을 먹을 때는 도파민 수치가 55% 늘어납니다. 아주 쉽게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음식에 중독된 사람은 살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225%에서 1000%까지 도파민이 과다 생성되는데 일반적인 활동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마약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24시간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너무 나오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도파민 생성이 제한된 쥐는 바로 앞에 음식을 두어도 먹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생성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게다가 우울증과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즐기고 누릴 많은 것들을 합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하소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겁게 사용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이어지는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옹기장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하는 일이란 뜻이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일, 곧 믿음 있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하려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려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수고를 해야겠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기도 응답받을 것에 대한 소망, 주 안에서 어떤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에 있네,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잘 표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남들 앞에 궁색해 보이는 것은 싫어서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을 갖추고 싶어 하지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본질을 놓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과 생각들로 분주하시다면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하다가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가진 자를 보고 부러워하다가도 물질

은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기 다툼으로 마음이 상하다가도 생각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생각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남을 얼마나 배려할 줄 아느냐 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려하는 삶이 습관이 되려면 작은 생활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 뒤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일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없게 훈훈한 공기를 만드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선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승리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보며 소리 높여 울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첫째, 죄가 그의 머리로 돌아감을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고 해요.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 어떠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훗날 걸림돌이 되는 대적을 죽여서 기뻐하지도 자신이 모르게 일을 벌인 요압을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봐요. 다윗은 추후에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말할 때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노래하지요. 이 고백처럼 모든 죄악은 여호와 앞에 행한 일이기에 여호와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설령 그 죄에 대해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설령 그 죄에 대해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고해요.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요압은 다윗조차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요압의 죄에 대해 당장 처벌하기보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와 저주가 그 집안에 대물림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은 바람으로, 술은 술로, 폭력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내 자녀가 그걸 기억하며 똑같이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 죄와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새 사람이 될 때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는 죄는 무엇인가요? 아무도 모르는 죄라며 가볍게 여기지는 않나요? 내 자녀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내 악함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둘째, 상대의 아픔을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고 해요. 이 한 구절에 요압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나는 죄가 없다입니다. 내 동생을 죽였기에 내가 아브넬 너를 죽인 거야 하는 것이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지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행한 까닭이었더라. 내 배우자가 이렇게 저렇게 행한 까닭이었더라. 우리는 수없이 변명과 이유를 찾습니다. 결국 그 변명과 이유의 끝은 나는 옳고

저는 틀린 까닭이었더라로 끝이 나곤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까닭만 찾는다면 회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라고 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까닭이었더라. 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아브넬의 죽음이 마치 자기 잘못인 양 옷을 찢으며 애도합니다. 내 모습을 보며 상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는 상대방을 향한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가 보이면 상대방이 이해되고 이해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피아노 봉사하고라는 말 뒤에 숨었을 때는 저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 애가 힘들고 내 애가 시집살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 그때는 까닭이었더라를 부르짖으며 남 탓, 환경 탓하기 바빴죠. 하지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 그 모든 상황 뒤에 숨은 내 죄가 보였어요. 그래서 내 상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원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힘든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이해되고 돈안 주고 못 나가게 하는 남편이 이해되었어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 내 잘못도 아닌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소리를 높여 애도한 다윗처럼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적용해 보세요. 어떤 상처와 아픔 뒤에 숨어 있나요? 까닭을 찾으며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만 하진 않나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의 눈물을 흘리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고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작년 여름 한 지체의 어머님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차로 장로님과 소그룹 리더 부부를 모시고 영접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차 안을 정리하다가 그만 뒷좌석 시트에 가운데 손가락이 껴버렸지요. 빼낸 손가락이 퉁퉁 붓고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운전하여 영접 예배까지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에 갔더니 힘줄이 끊어져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한 병원에서 다친 지 5일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목자로서 사명을 받았음에도 믿음보다는 성품으로 지체들을 대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행위를 내세우기 바빴죠. 손가락을 다친 날 아무 말 없이 신방을 간 것도 나 때문에 영접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함께 가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손가락 수술 사건을 겪으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30절의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 교만을 회개해요. 28절과 33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요압을 맡기고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른 다윗처럼 이제는 어떤 사건에서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저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사업상 계약한 공사로 주일에도 일해야 할때 공동체에 먼저 묻고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소리를 높여 애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까닭을 찾으며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고 상대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까닭을 찾으며 변명하기 바쁘지요. 그러나 회개는 변명을 멈추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 죄가 보일 때 비로소 상대방이 이해되고 이해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부모의 아픔이, 배우자의 아픔이, 자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흘리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내 상처 뒤에 숨지 않고

0: 다윗처럼 소리 높여 우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죄악은 여호와 앞에 행한 일이며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며 가볍게 여긴 죄들이 결국 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상 까닭이었더라를 부르짖으며 남 탓, 환경 탓만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처럼 상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죄가 보여 함께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안타까움으로 옷을 찢고 애도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40대 밑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40대 밑으로. 네, 감사합니다. 많아요. 네, 손 내리시고요. 네, 이것은 평생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는 축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은 20대, 열정은 30대, 건강은 40대 되세요. 시작. 건강은 40대 되세요.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렇게 길어도 다 아시거든요. 꿈은 몇 대? 20대. 열정은요? 30대. 건강은요? 40대. 제가 왜 40대 밑으로 손으로 보라고 하냐 하면, 자기가 지금 20살, 30살밖에 안 되는데 건강은 40대 되세요 이러니까 욕하는 것 같잖아요. 예, 평생입니다, 평생. 자, 우리 옆에 분들께 외운 만큼 예, 축복합시다. 시작. 꿈은 20대, 열정은 30대, 건강은 40대, 평생 그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박수하면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더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충만하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항상 자주 이야기하시기를, 여러분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이 졸업이 없는데 말이죠. 한 번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예, 교회 나올 때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말씀이 기대가 되고 또 듣고 싶고 예배가 행복이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지금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새벽기도 5번, 수예배 2번, 금요 성령집회,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일주일에 10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주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항상 즐겁고 기쁘고 기대가 되어지고 행복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돈은 많이 벌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들은 게 있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교회 나올 때마다 힘들고 졸리고 말씀이 부대끼고 어렵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말씀 듣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가 지겨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2편을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시편 132편도 무슨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쉬운 말로 바꾸면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르는 노래, 예배당 오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번째 그 계단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고, 그 대표적인 샘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2편이 굉장히 좀 긴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딱 줄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1절부터 18절까지는 너희들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이것이 오늘 전체 살펴볼 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예배자의 자세는 겸손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모범, 답안, 샘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마음은 겸손이었다. 겸손.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다윗이 언제 겸손하고 어떻게 겸손했는가?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크게 네 가지 정도 되어져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 안 돼, 금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주위에 신하들이, 부하들이 아무리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것도 없습니다 했을 때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 말보다 하늘 말 듣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때가 다윗의 겸손할 때고요. 두 번째는요, 나단 선지자라는 분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다짜고짜 사태질 하면서 아주 못된 놈,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했었을 때 왕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무엄한 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퍽 엎어져가지고 눈물로 겸손하게 회개한 것. 이것이 다윗의 겸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 그리고 언약궤가 다윗성 혹은 똑같은 말 시온성, 예루살렘성으로 돌아섰을 때 왕의 체면 채통 다 내려놓고 막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맞이했던 모습. 이게 겸손한 세 번째 다윗의 모습이고요. 네 번째 다윗은요, 성전을 너무 지어받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스탠바이 큐 하면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 착착착 진행되는, 이제 왕국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난 너를 통해서 짓지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제가 2부 때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싫으면 마세요. 흥치뽕. 네. 아십니까? 흥치뽕. 예. 싫으면 두세요. 나도 삐졌어요.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온몸으로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했을 때도 절대로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삐지지 않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 때는 다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 때에 그것을 지을 수 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해준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전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시면서 잠언 2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아멘을 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이나 헛소리나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 영광, 존귀 얻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 오랜만에 청바지 입고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머리도 만지고 또 옷도 준비하고 또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너희들이 준비할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늘 마음속에 찬양을 불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찬양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항상 주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 지금 다윗이 맹세하고요 다윗이 서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센 단어입니까? 센 단어입니까? 센 단어죠. 여러분 서원은요 때로는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서원! 여러분 이게 센 단어입니까? 약한 단어입니까? 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도 세고 서원도 센 거예요. 그런데 맹세와 서원이 합쳐졌으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이러면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서원했는가?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다윗이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서원하고 있거든요. 뭘 다짐하고 서원하는가 하면 전 왕이었던 사울왕 때 기도세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이것을 반드시 찾아서 원상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맹세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대답하십시오.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찾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를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오늘 시편 132편에서 가장 어려운 난의 구절이 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사시대 때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이죠. 그때 이웃나라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전혀 없이 그냥 은약궤만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마치 사가개짝 들고 가듯이 부적 들고 가듯이 그 은약궤를 들고 갔는데 결과는 뭡니까? 참패입니다. 그래서 그 은약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겨버렸어요.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 생략하고 그 은약궤가 블레셋을 돌아다니다가 많은 재앙을 일으키고 다시 유다로 왔는데 그 이후부터 그 은약궤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울이 완전히 은약궤와 성막을 방치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에브라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 어딘가 하면 다윗의 고향이었거든요.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은약궤 없어졌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니까. 은약궤 없어졌다. 성막이 어디 간지 모른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은약궤를 찾고 싶은데 또 성막을 찾고 싶은데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늘 있던 중에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잊어버렸던 그 성막과 은약궤를 반드시 찾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찾고 찾았더니 그게 어디 있었는가 하면요. 예, 나무밭 아래 있었던 거예요. 이 나무밭이 뭔가 하면 각주에 보면 야일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기랏 야림입니다. 기랏 야림.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나무숲, 숲밭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결국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기랏 야림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을 다윗이 찾아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오늘 시편 132편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솔로몬으로 보는가 하면 오늘 본문 시편 132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그 기도문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드린 내용과 너무 흡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죠. 그때 모든 사람들 십중팔구는 나에게 부를 주십시오. 귀를 주십시오. 또 왕권을 주십시오. 또 장수를 주십시오. 내 원수들 싹 썰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십중팔구인데 그중에 여러분 유일한 한 명 여러분 1% 믿음의 상위 1% 솔로몬은 부와 기와 생명과 장수와 왕권과 이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너무 어립니다. 나는 아이오니 나에게 지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듣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패키지로 솔로몬에게 안겨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아시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도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얼마든지 왕권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또 장수를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그런 세상적인 거 구할 수 있지만 다윗은 오직 마음 중심에 하나님 저는 왕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나는 심부름꾼 부하 하나님의 신하일 뿐입니다. 하나님 어떡하든지 내 마음 중심에 은약궤 성막이 내 마음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내 곁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 은약궤 성막을 찾기까지는

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편히 자지도 않고 나는 무조건 그것을 먼저 찾고 찾고에 말겠습니다. 선하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물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 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도 제목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받고 거룩의 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를 중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적용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뭔가 공평하게 여러 사람에게 뭔가를 축복을 줘도 분배해서 주지 않고 한 사람 앞에 다 몰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몰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몰빵이에요. 몰빵.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빌립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다윗이 왕이면 그 은약계 좀 들고 오는 건 다른 사람 시키면 될 텐데 그것까지도 다윗한테 허락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기쁜지, 우리가 무엇할 때 행복한지,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그 찬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아이들만 보면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초신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 얼굴만 봐도 좋고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중 돼가지고는요 영화부, 유치부, 유연부, 초등부 부장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또 외국인들만 보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마음이 짠하고 여러분 보듬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 후원자가 반드시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애목사도요 제가 그것만 보면 마음이 막 설레거든요. 일명하여 초청남이라고. 초청남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초신자, 청년, 남자. 이것을 초청남이라고 불러요. 초청남. 그런데 여러분 제가 초신자, 여러분 청년, 남자들 그분들만 보면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시간 내주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초신자들 많이 오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초신자들 많이 오는 거예요. 남자들 많이 오는 거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미전대회가 아니라 미전대회 할아버지를 해도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원리 시작. 기쁨의 원리. 기쁨의 원리예요. 뜨면 참 좋겠는데 기쁨의 원리. 기쁨의 원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행복한지 특별히 주의 나라와 주의 의, 여러분 주의 일에 의해서 무엇하면 기쁜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그것을 맡겨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성공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쁨이 하나도 없어. 기쁨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보기에 의사네 좋네, 판금사네 좋네, 변호사 좋네 하지만 기쁨이 하나도 없다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뭐 할 때 가장 기쁜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뭐 할 때 너무너무 그걸 쉽고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거기에 여러분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오늘
11절부터 18절

18절까지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쁨으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또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엄청난 복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시작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맹세하고 서원까지 하면서 나는 주님 사랑할 겁니다, 나는 어떡하든지 언약궤 내 곁에 둘 겁니다, 맹세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맹세는 맹세로 대응하신다고. 다윗이 맹세하니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축복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수지 맞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수지 맞는다. 그럼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자기가 누구한테 조언을 듣고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두 주도 안 돼가지고 200만 됐어. 그 친구 나한테 고기 사주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 투자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200만 원 벌었다, 그 엄청난 수지 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학문적 용어로 바꾸면 저비용 고효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지 맞고 저비용 고효율, 제가 아무리 제 인생 여러분 58년을 다 여러분 반추해봐도 뭐가 제일 수지 맞는가, 뭐가 제일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저비용 고효율 뭔가 봤더니요, 여러분 아멘 좀 하시면 좋은데,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저비용 고효율이야. 이걸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정말 수지 맞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어떤 말이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모르고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뜨면 좋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달려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작심을 하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날아오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걸어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뛰어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뛰어가면 그분은 나에게 날아오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 있네. 저는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완전히 여러분 유교 골시반에 여러분 세상 것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갔더니 어느 순간 내가 우정교 담임 목사가 되어있네. 할렐루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여덟째 말째요, 말째. 제가 자주 쓰는 단어죠. 히브리 말로 말째는 하카타입니다. 여러분 뜻을 풀이하면 하찮은, 볼품없는, 존재감 없는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없었으면 그냥 평생 목동, 그것도 좋지만은 평생 목동하다가 여러분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카타, 전혀 존재감 없고 이런 하찮은 변두리 인생을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로 만드시고 자기 자손의 자손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왕되고, 여러분 1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17절에 뿔. 근데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그 뿔이 성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뿔은요 구원의 뿔인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날 것을 약속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왕의 축복, 여러분 영적인 축복만 주신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잘 보셔요.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아멘,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마실 거 풍족하게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왜 주시느냐?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왜 주시느냐? 먼저 자기가 충족하게 먹고 그 다음에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네가 실컷 복을 누리고 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 풍족한 복을 가지고 빈민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네가 많이 나눠져가지고 그 사람도 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올라오셨습니까? 앞으로도 예배 오실 거죠? 아멘.

0: 때마다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바짝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 오늘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기쁘고 만끽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052 244국에 7833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과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미국에서 네온사인을 상점에 처음으로 설치한 사람, 신문에 전면 광고를 처음으로 내본 사람, 백화점을 처음 설립한 사람, 그리고 그 백화점에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치한 사람, 한국의 YMCA 건물을 짓도록 기부한 사람,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세계 최초로 기업 내 대학을 설립해서 무상 교육을 제공한 사람,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자리를 좀 맡아주세요 라고 제안했을 때 주일학교를 섬길 수 없는 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손님은 왕이다 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 그는 당시 영업과 마케팅의 귀재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의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철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업이 세상의 사업보다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죠. 그에게는 평생의 학교가 있었는데 그가 교사로 늘 섬기고 있었던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는 여러 투자가 중요한데 가장 위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가장 위대한 투자는 11살 때 내가 직접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책이었다. 그 성경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백화점 문을 열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그 시간을 거스르면 내 영혼의 비즈니스는 파산하고 말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생애 최대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수많은 기록을 세운 화려한 거부였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큰 자산으로 삼았던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찬양 한 곡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이자야 61 워십 밴드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을 지금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우리는 벌써 또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란 거대한 일터로 우리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실패를 마주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존 워너메이커가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이 아침 우리 빈들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루를 행복하고 넉넉하게 슬기롭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달려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영상 찬양과 함께 같이 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윤경자님도 잘 들어오셨고 우리 명영호 안수집사님도 주님의 복된 하루 할렐루야 잘 들어오셨습니다. 유아람님도 박기성, 김영덕, 배종주, 정덕희, 이사야, 리, 김정난 그리고 이 아침 출근길 피디님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원래 차에서 들으셔야 되는데 극동방송을 걸으면서 지금 듣고 계시다는 하지만 더 감사하다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미경님, 김창숙님 잘 들어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찬양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 옹기장이의 찬양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함께 하고요.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젤 61 워십밴드 특별히 의정부에 있었던 전도대회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모습이 또 기억나고 또 옹기장이는 20주년 콘서트를

주일날 16일날 했었었어요. 참 귀한 17일날 귀한 아주 찬양의 집회를 했었는데 그 20주년에 있었던 그 찬양들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들어와서 보면서 말씀도 암송하고 보면서 참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추첨해서 선물도 드릴 텐데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댓글은 못 남겨요.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만 검색해도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우리 이봉진 또 고승영 김대리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찬양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시간, 오늘도 문예정 피디님과 함께합니다. 예정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평안하셨습니까?
1: 네, 한 주 잘 보냈고요. 예. 지난 주일이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0: 그러네요.
1: 저의 스승님이신 어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오늘 아침에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스승의 말씀?
1: 네.
0: 어떤 말씀입니까?
1: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다. 성령 충만한 상태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0: 예.
1: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도 무너지기 쉽고 언제나 넘어지기 쉽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어서 오늘 오프닝을 듣는데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0: 스승의
1: 들었습니다.
0: 스승의 말씀.
1: 스승님.
0: 저도 스승의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요.
1: 나눠주실래요?
0: 우리 극동방송 채플에 오신 한 목사님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제 목회자님들 교육 시간인데 그때 정말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1: 네?
0: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좀 이런 질문이 온 거죠. 좀 어떻게 해야 뭐 좀 영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네? 대답하셨대요.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1: 이야, 와.
0: 그러면 된대요. 그러니까
1: 인사이트가 엄청난데요.
0: 좋은 목사님이 막 되고 싶은데 좋은 아버지가 되라.
1: 신앙이 잃지 않은. 네, 그렇습니다.
0: 자녀한테 잘해라.
1: 잘하겠습니다.
0: 갑자기 스승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네.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교수님?
1: 아멘,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스승이시지 않나 싶어요.
0: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모습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도 우리 한복춘, 황건탁, 박예리님도 이렇게 잘 들어오셔서 댓글까지 남기시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네,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시면 봄과 여름 그 어느 사이에 있는 배경화면이 참 멋집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도 하시고 자연도 만끽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0: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라라고 문자메시지로 함께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면 댓글은 못 남기고 댓글을 남길 거면 유튜브를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을 검색하시면 바로 쉽게 들어오셔서 자 지금요 댓글 참여하신 진선하님이 계세요. 자 진선하님
1: 성령 충만
0: 늘 매일매일 간구와 사모로 달려간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진선아님께 이렇게 댓글 참여하셨잖아요.
1: 네.
0: 선물을
1: 뭐가
0: 드릴 텐데요.
1: 있나요?
0: 그럼요. 네. 오늘 통닭 상품권을 기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메모까지 해놓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링크창에 댓글창에 선물 링크가 생기잖아요. 그 링크를 꾹 누르셔서 진선합니다 하시면 네. 주소 연락처 이름을 참여하시면 통닭 상품권이 갑니다.
1: 너무 기분 좋은 아침인데.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보니까 또 반응해 주셨어요.
1: 통닭 푸른 햇살.
0: 푸른 햇살 김혜경님에게도 통.

0: 홍닭 3분은
1: 와,
0: 전합니다.
1: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조금 후하신 것
0: 예, 이렇게
1: 같은데요?
0: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벼락같이 옵니다.
1: 네,
0: 그날이
1: 그날이
0: 도적같이 옵니다.
1: 옵니다. 네.
0: 선물 도적처럼.
1: 오늘입니다, 여러분.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선물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하시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 샵 1069번 보라, 그리고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 비드림, 오늘 우리가 또 귀한 분을 초대해야 되겠죠?
1: 네, 우리의 말씀 암송 스승님이신 백은실 사모님을 한번 줌으로 만나볼까요?
0: 좋습니다. 오늘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0: 우와!
2: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아니, 사모님 오늘 더 뭔가 얼굴에 광채가
1: 뭔가 오늘
0: 나시고
1: 빛이 납니다.
0: 빛이 나시는데요, 사모님?
1: 네.
2: 조명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좋아요.
1: 네.
0: 사모님, 오늘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가는데, 사모님도 혹시 생각나시는 스승? 저는 또 여운학 장로님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답이 정해져
2: 네,
1: 있네요. 네.
2: 맞습니다. 사실 5월 15일 날 너무 장로님이 뵙고 싶고 보고 싶었거든요.
1: 어.
2: 저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신 저의 스승님이셨고, 또 따뜻한 아버님 같은 분이셨어서 내 마음 한켠에 늘 그립고 보고 싶고 천국 가면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우리 여장모님이 뭐 여러 가르침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생각나는
1: 가장 생각나는
0: 그분이
1: 네.
0: 어떤 모습, 어떤 말씀 좀 생각이 나실까요?
2: 장로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0: 아.
2: 그래서 90세 나이에 소천하셨지만 한글과 영어로 1200절 정도 암송을 하셨고요.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건지 매일 걸으시고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 심는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잘하고 있다, 또늘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제가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스승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야, 잘하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참 누군가 이렇게 사모님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외롭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또 칭찬과 또 그런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 격려가 여기까지 또 이끌어 주신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0: 야, 좋아요. 자, 오늘 사모님 얼굴을 뵈니 성령의 조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2: 아멘.
0: 아이디
1: 와,
0: 유선님께도 통닭 상품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야,
0: 이게 지금 여러분
1: 할렐루야. 네.
0: 칭찬이 이렇게 와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댓글이 좀 와야 됩니다, 여러분.
1: 칭찬 릴레이가
0: 유선님께도
1: 좀
0: 오늘
1: 있었으면, 네.
0: 통닭 상품권 행복하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모님,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또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쉐마 말씀이라고 알고 계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사모님?
2: 제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0: 네.
2: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0: 야,
1: 아멘.
0: 이게 우리가 좀
1: 와,
0: 알았던 말씀인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쵸? 이 쉐마.
1: 쉐마.
0: 쉐마. 들으라.
2: 들으라.
0: 자, 오늘
1: 들으라.
0: 여러분 좀 들어주시고, 그
1: 네.
0: 다음에 암송하면
1: 암송해
0: 좋겠는데요.
1: 주시고.
0: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 따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저희가 응원의 마음과 또 응원의 또 선물도 추첨해서 전해드릴 거니까요. 우리 예정 피디님,
1: 네.
0: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두 절이에요, 두 절.
1: 네, 오늘 두 절이라서
0: 이야.
1: 쭉 한번 암송해 보시죠.
0: 좋아요,
1: 네.
0: 여러분. 이 암송이 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김명수님, 저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김명수님 이름만 불러드린 게 아니라 통닭 상품권도
1: 아니,
0: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0: 메모하겠습니다.
1: 여러분,
0: 예.
1: 오늘입니다. 네.
0: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선물을 잘 강조를 안 했더니 여러분이 좀 선물이 잘 없나 생각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있죠, 여러분이
1: 네.
0: 없습니까? 응원합니다. 다 원래 이렇게 합니다. 제가 워낙 이렇게 막 선물 멘트를 예전에 막 많이 했다가.
1: 그러니까 요즘 조금 좀 이런 지향을 초월하긴 좀, 했어요.
0: 좀 지향을 좀 네. 하죠, 저는 약간. 막 이렇게 막 선물로 막 하는 거를.
1: 선물 밀당을 좀.
0: 아.

0: 하여튼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들으라. 자, 구호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모님?
1: 네, 우리 구호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0: 먹어버리자.
1: 먹어버리자!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소리 내어서 따라해 주시고요. 연이어 소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세 번,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2: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0: 우리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는
2: 여호와는 오직
0: 오직
2: 유일한
0: 유일한
2: 여호와이시니.
0: 여호와이시니.
1: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0: 이스라엘아, 들으라.
2: 이스라엘아, 들으라.
0: 우리
2: 우리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는
2: 여호와는
0: 오직
2: 오직
0: 유일한
2: 유일한
0: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1: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세 번입니다. 시작.
2: 이스라엘아,
0: 들으라.
2: 들으라.
0: 우리
2: 우리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는
2: 여호와는
0: 오직
2: 오직
0: 유일한
2: 유일한
0: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0: 이스라엘아,
2: 이스라엘아,
0: 들으라.
2: 들으라.
0: 우리
2: 우리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는
2: 여호와는
0: 오직
2: 오직
0: 유일한
2: 유일한
0: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0: 이스라엘아,
2: 이스라엘아,
0: 들으라.
2: 들으라.
0: 우리
2: 우리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는
2: 여호와는
0: 오직
2: 오직
0: 유일한
2: 유일한
0: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1: 자, 우리 이스라엘 아래 자기 이름 혹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0: 좋아요.
1: 시작!
0: 옥수수가
1: 이스라엘아,
0: 들으라.
1: 들으라.
2: 우리
0: 우리
2: 하나님
0: 하나님
2: 여호와는
0: 여호와는
2: 오직
0: 오직 유일한
2: 유일한
0: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1: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 넘어가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0: 너는 마음을
2: 너는 마음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뜻을
2: 뜻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힘을
2: 힘을
0: 다하여
2: 다하여
0: 내
2: 내
0: 하나님
2: 하나님 여호와를
0: 여호와를
2: 사랑하라.
0: 사랑하라.
1: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0: 너는
2: 너는 마음을
0: 마음을 다하고
2: 다하고
0: 뜻을
2: 뜻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힘을
2: 힘을
0: 다하여
2: 다하여
0: 내
2: 내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를
2: 여호와를
0: 사랑하라.
2: 사랑하라.
1: 자, 우리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2: 너는
0: 너는
2: 마음을
0: 마음을
2: 다하고
0: 다하고
2: 뜻을
0: 뜻을
2: 다하고
0: 다하고
2: 힘을
0: 힘을
2: 다하여
0: 다하여
2: 내
0: 내
2: 하나님
0: 하나님
2: 여호와를
0: 여호와를
2: 사랑하라.
0: 사랑하라.
2: 너는
0: 너는
2: 마음을
0: 마음을
2: 다하고
0: 다하고
2: 뜻을
0: 뜻을
2: 다하고
0: 다하고
2: 힘을
0: 힘을 다하여
2: 다하여
0: 내
2: 내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를
2: 여호와를
0: 사랑하라.
2: 사랑하라.
0: 너는
2: 너는
0: 마음을
2: 마음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뜻을
2: 뜻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힘을
2: 힘을
0: 다하여
2: 다하여
0: 내
2: 내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를
2: 여호와를
0: 사랑하라.
2: 사랑하라.
1: 너무 잘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0: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2: 우리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는
2: 여호와는
0: 오직
2: 오직
0: 유일한
2: 유일한
0: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0: 너는
2: 너는
0: 마음을
2: 마음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뜻을
2: 뜻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힘을
2: 힘을
0: 다하여
2: 다하여
0: 내
2: 내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를
2: 여호와를
0: 사랑하라.
2: 사랑하라.
1: 한번더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0: 이스라엘아,
2: 이스라엘아, 들으라.
0: 들으라. 우리
2: 우리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는
2: 여호와는
0: 오직
2: 오직
0: 유일한
2: 유일한
0: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0: 너는
2: 너는
0: 마음을
2: 마음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뜻을
2: 뜻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힘을
2: 힘을
0: 다하여
2: 다하여
0: 내
2: 내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를
2: 여호와를
0: 사랑하라.
2: 사랑하라.
1: 잘하셨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들으라. 우리 한번 크게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조향미, 남김염진, 주승철, 폴리, 안나, 야자님, 정세비님도 지금 따라하시면서 댓글까지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암송해 봅시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오늘이 성경 구절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심겨지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어머어머, 외워진다. 외워집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세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2: 이스라엘아,
0: 들으라.
2: 들으라.
0: 우리
2: 우리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는
2: 여호와는
0: 오직
2: 오직
0: 유일한
2: 유일한
0: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0: 너는
2: 너는
0: 마음을
2: 마음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뜻을
2: 뜻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힘을
2: 힘을
0: 다하여
2: 다하여
0: 내
2: 내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를
2: 여호와를
0: 사랑하라.
2: 사랑하라.
0: 이스라엘아,
2: 이스라엘아,
0: 들으라.
2: 들으라.
0: 우리
2: 우리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는
2: 여호와는
0: 오직
2: 오직
0: 유일한
2: 유일한
0: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0: 너는
2: 너는
0: 마음을
2: 마음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뜻을
2: 뜻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힘을
2: 힘을
0: 다하여
2: 다하여
0: 내
2: 내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를
2: 여호와를
0: 사랑하라.
2: 사랑하라.
0: 이스라엘아,
2: 이스라엘아,
0: 들으라.
2: 들으라.
0: 우리
2: 우리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는
2: 여호와는
0: 오직
2: 오직
0: 유일한
2: 유일한
0: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0: 너는
2: 너는
0: 마음을
2: 마음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뜻을
2: 뜻을
0: 다하고
2: 다하고
0: 힘을
2: 힘을
0: 다하여
2: 다하여
0: 내
2: 내
0: 하나님
2: 하나님
0: 여호와를
2: 여호와를
0: 사랑하라.
2: 사랑하라.
0: 신명기
2: 신명기
0: 6장
2: 6장
0: 4절
2: 4절
0: 5절
2: 5절
0: 말씀.
2: 말씀.
0: 아멘.
2: 아멘.
0: 와,
1: 야.
0: 사원이 말씀이 암송이 되는데요?
1: 그렇죠. 우리가 소리내기만 했는데도 말씀 우리 마음에

0: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와,
2: 아멘,
1: 우에스더
2: 아멘.
1: 님도 예정 PD님
2: 네,
1: 마음이
2: 마음이
1: 뭉클해진다.
2: 뭉클해지고 힘이 난다.
1: 야,
2: 그래요.
1: 지금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죠?
2: 네, 따라만 읽어도 힘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범사의 감사님 김종훈 님도 오늘
1: 야.
2: 통닭이 조금 효과가 있긴 했나
1: 네.
2: 봐요.
1: 오늘 윤원란님이
2: 네.
1: 지금 처음 들어와서
2: 네.
1: 열심히 따라하셨대. 처음 들어오셨대요.
2: 와.
1: 아이디
2: 윤원란님.
1: 윤원란님께도 통닭 상품권을 행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벌써 다섯 분이 선정됐고요.
2: 네.
1: 저는 오늘 열분 드리려고 지금
2: 와,
1: 다 마음을
2: 여러분.
1: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죠.
2: 계속 댓글로 따라하시고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통닭 상품권 선물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이디 오혜진님, 우리 선물 한번 전해드릴까요? 자,
2: 오혜진님,
1: 지금 선물 왔어요.
2: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우와.
2: 고등학생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아이들 이름을 적용해서 땡땡아 들으라라며 말씀 암송하셨대요.
1: 이야,
2: 네.
1: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좀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요, 사모님?
0: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스승과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1: 예.
0: 하지만 그 시작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노력으로 되는 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더라고요.
1: 아멘.
0: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사람을 또 혹은,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시선도 달라지고. 그러면 이 사역이 우리가 가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가진 어떤 역할과 책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될 때그 사랑이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놀라운 힘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2: 아멘.
0: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아, 요즘 저는 그
2: 네.
1: 그래도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뜨거운 날씨가 막 다가오고 있어요.
2: 더워요. 네.
1: 뜨거운 날씨가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그래도
2: 선선한 바람이
1: 선선해. 지금
2: 좀 불고.
1: 이
2: 네.
1: 바람을 놓칠 것 같은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밤에도 더울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이 뜨거운 말씀 마지막으로 암송하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0: 네, 우리 사명 이전에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귐을 갖기 위해 이 말씀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
2: 이스라엘아,
1: 들으라.
2: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1: 내 하나님을
2: 하나님
1: 여호와를
2: 여호와를 사랑하라.
1: 사랑하라.
2: 신명기 6장
1: 4절
2: 4절
1: 5절
2: 5절
1: 말씀.
2: 말씀.
1: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1: 자, 예진 PD님,
2: 네.
1: 저희 어떻게 또 참여할 수 있을까요?
2: 여러분, 최종 5명이 남아있다는 사실
1: 그러니까요.
2: 꼭
1: 통닭
2: 기억해
1: 상품권.
2: 주시면서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빨간색으로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뜹니다.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 추첨했습니다.
2: 누군가요?
1: 예정 PD님이 소개해 주세요. 이분.
2: MBPC2M.
1: 야, 아이디가 뭐지?
2: 좀 뭔가
1: 뭘까?
2: 궁금한데.
1: MVP.
2: 네.
1: 자, 어떻게 사연 남기셨죠?
2: 태웅아, 들으라. 아들을 깨우고 있네요.
1: 아멘.
2: 광주에서 3본으로 이사하고 다시 처음 듣는 아침 방송. 역시
1: 우와.
2: 좋습니다. 짱짱 성경 함성 함께합니다라며
1: 더 열심히 들으시라. 태웅이 이름.
2: 네.
1: 태웅이한테.
2: 아들에게
1: 그러니까.
2: 최마의 말씀을 전하신 MVP님께
1: 좋습니다.
2: 보내드립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청취자 한 분을 좀 저희가 찾아갈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청취자분은, 오늘 여러분의 또 응원과
2: 기도와
1: 사랑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봤는데요. 자, 잠시 후에 제가 연결할 거고요. 보이는 라디오,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1069번으로 보라 오프닝 말씀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들어오시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0: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많은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예정 PD님.
1: 네, 맞습니다. 오늘 박기성, 박은영, 임병숙, 이방수님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따라서 암송하시고 또 댓글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암송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0: 자, 이분 추첨했습니다. 아이디 토부님 댓글 토부님. 주셨어요. 최진솔은 들으라잉. 그냥 우리 주님과 오늘 이 하루도 딱 붙어 살그레이. 네.
1: 이렇게 경상도 이거 맞나요?
0: 아닌 것 같아요. 붙어 살그레이. 네.
1: 좀 짬뽕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박력 있는 어머니신 것 같습니다.
0: 네. 어, 네. 들으라. 어머니의 그 힘.
1: 들으라.
0: 좋습니다. 네. 제가 추첨했고 통닭 상품권 네. 진솔이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지금 이재 PD님 네. 네. 오늘 한 분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을 연결하는데요.
1: 네.
0: 우리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오늘은 보지 않고 네. 전화로 연결할 것 같거든요.
1: 온전히 목소리에
0: 오늘은 집중해서. 목소리입니다. 왠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네. 자, 우리 우해옥 집사님 연결됐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와,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가 한 다섯 번 들렸는데요. 이게 지금 전화까지 끊어졌어요.
1: 아니, 사실 우해옥 집사님을 어떻게 연결하게 됐냐면요.
0: 네네네.
1: 지난주 목요일에
0: 예, 사연이 왔어요.
1: 미소와 관련된 인문학 방송이 나갔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샬롬, 5개월째 누워만 있습니다. 일어나면 라디오부터 켜서 요즘 미소를 잊어버린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웃도록 하겠습니다라는
0: 아, 맞아요. 저희가 네. 이 사연 때문에 오늘 좀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우회옥 집사님이 5개월째 누워만 있대요.
1: 네.
0: 그런데 일어나면은 라디오부터 켜는데 미소가 이렇게 계속 누워 있으니까 미소를 잊어버리게 됐대요. 그런데 오늘 미소를 찾고 싶다. 오늘 미소를 찾게 해드리고 싶어서 짱짱 성경 암송 연결했는데요. 아까 전화가 끊어졌는데 우회옥 집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0: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집사님.
1: 집사님. 네.
0: 아니 지금 오늘 아침 어떻게 미소가 띄어지십니까?
2: 웃었습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네. 지금 5개월째 누워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이에요?
2: 넘어져서요.
0: 예.
2: 넘어져서 고관절을 찍고 무릎을 찍고 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아예 못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0: 아이고.
1: 아이고. 다리에 무릎에. 참, 허리에. 네.
2: 예, 예.
0: 아이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우회옥 집사님 또 저희가 이렇게 전화드린 이유는 꼭 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지금 그래서 누워 있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가 안 되는 거예요.
2: 네, 그렇죠. 누워 있어요.
0: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소리만 들어도

0: 힘이 네. 나지 않습니까, 집사님?
1: 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야,
0: 아니 근데 네. 일어나면 라디오부터 켠다는데 정말 그러면 미소를 찾게 됩니까?
1: 네, 아 여기에 바로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에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냥
2: 하루 종일 네.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잠잘 때 말고는
0: 와.
1: 네, TV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실로 못 나가니까.
0: 아, 계속 방에 누워 있으셔야 네. 되니까.
2: TV를 네. 멀리하게 하는 극동방송 라디오.
1: 그러게요.
0: 지금 그러면 교회는 어디 섬기시는 거예요?
1: 교회는 서감 나사렛 성교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익산.
0: 지금 전북 익산에서 우리 청취하세요.
1: 네.
0: 와, 우리 우혜옥 집사님. 아니 근데 극동방송을 그러면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1: 극동방송은 제가 어릴 때 익산에서 사는 적 있어요.
0: 예.
1: 그런데 기독교 방송이라 그것만 지나다니기만 했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0: 예.
1: 그래서 결혼해갖고 서울로 가서 40년 동안에 살다가 내려왔는데
0: 예.
1: 내려올 때 시골 가면 필수래요, 라디오가.
0: 오.
1: 그래서 와가지고 필수 그걸 하나를 들고서 이 산마을에다 놨는데 제대로 안 나와 지직거리고. 그래서 고장났나 보다. 그래서 극동방송으로 전화도 했었거든요. 이 라디오가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방송을 전화 받으신 분이 엔지니어 되시는 분을 소개해준다고 전화가 좀 이따 와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하시겠대요.
2: 아니 이 직원은 네.
0: 야 직원이 직접
2: 10점.
0: 야 직접 왔어요.
2: 보단 엔지니어.
1: 네 그래서 야. 아니라고 이거 괜찮다고 그랬더니 여기 가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하는 방법만 좀 더 가르쳐달라고 어디 창에다 달어라 뭐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 어머.
1: 네, 그랬는데 그 뒤로도 잘 안 되길래 그냥 라디오를 사버렸어요.
0: 반전이네요.
2: 네, 직원이 와서 사고. 봐주고 고쳐주긴 했지만 새로 사셨다는
1: 아니요 그분은 이제 오시지 말라고 본거
2: 아이고 그러셨구나.
1: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제가 어떻게든 해보지 하고 라디오를 사고 친정엄마한테 라디오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TV 앞에 있지 말고 극동방송을 들으라 하면서 제 거 사는 길에 엄마도 하나 사드렸습니다.
0: 자 오늘
2: 너무
0: 제가 보니까 우리 극동방송 직원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수많은
2: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0: 우리 수많은 그 기술팀에서 네. 지금 여러 직원들이
2: 과연
0: 지금
2: 누구인가
0: 도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지금 가야 되겠다. 아, 이렇게 난청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극동방송 계속해서 중계서 세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 해옥 집사님 오늘 지금 48분이어서
1: 네.
0: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집사님과의 이야기 잠깐만 끊지 마시고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제가 네. 49분 이후에 드릴 텐데 여러분 네. 제가 오늘 이 마지막은요. 1분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해옥 집사님 건강 회복 지금 5개월째 누워 계시는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이 우해옥 집사님 얼른 일어나서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또 온전한 또 미소가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2: 아멘.
0: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해옥 집사님과의 대화는 우리 조금만 더 제가 나눠볼게요. 잠깐 네. 끊고요. 아 끊으시면 안 되고 잠깐 대기해 주시고 우리 예정 PD님
2: 네.
0: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되겠죠?
2: 네.
0: 정규 방송
2: 유튜브는 계속 되니까요.
0: 맞습니다.
2: 잠시 후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유튜브에서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2: 문혜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우리 윤석주님 그리고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 9절까지 말씀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요사밧은 갑자기 연합군이 쳐들어와 민족 전체가 멸망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능히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지금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생각하면서 성전에 나가 부르짖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울면 즉시 엄마의 주의를 끌 수 있듯이 소리내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니 기도한 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람들은 문제나 위기를 만난 사실 앞에 절망합니다. 요사밧은 적군이 쳐들어와 위기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사실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사밧이 침략군이 쳐들어온 사실 앞에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사들이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이 사실만 바라보고 믿었던 백성들은 원망 좌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진리 대신 주님을 믿으면서 가만히 주만 바라볼지어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며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실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여 아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태에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아브라함에게 난 자손이 별처럼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믿었으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실만 본다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요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전화위복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다 진멸시켰고 25절에 보면 적군이 남겨둔 어복과 보물과 재물이 너무 많아 3일간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30절에 보면 평강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위기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실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기도하여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31-574-7283번 늘푸른 진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원

우리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대요. 포기하지 마라. 대개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아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애를 써도 열리지 않을 것 같고 문은 그냥 굳게 잠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포기하기 직전 마지막 열쇠를 쥐어주십니다. 성경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노아는 비 한 방울 없는 땅에서 방주를 지었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여섯 바퀴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마지막 순종의 순간에 그 마지막 믿음의 걸음에서 하나님은 문을 여셨습니다. 놀러 가듯 뛰어가니 괜찮아. 어쩌면 지금은요 포기할 때가 아닐지도 몰라요. 포기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 열쇠를 손에 넣는 그런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오늘도 결국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참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출발합니다.

시와그림의 임재라는 찬양으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함께하는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느 영화의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오래 닫혀 있어서 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문이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마 제가 말하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슬쩍슬쩍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어서 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문이었다 라는 말. 마지막 순간에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아, 이게 벽이 아니라 문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정말 비슷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오래 닫혀있어요. 열릴 기미가 안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그냥 거절하시는구나. 그래,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가장 선한 길이 아니라고 하면 안 열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그 벽과 같았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도전을 한번 드려봅니다.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뭐 취업과 학업의 문제, 사람의 문제까지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미리 낙심하고 아, 안 될 것 같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기도 한번 해본다. 이렇게 다짐을 굳게 해보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먼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삶의 관록과 또 신앙의 깊이가 남다르신 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편인데 오늘 그래서 사실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괜찮은 아침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5월 26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아주 뜻깊은 찬양의 무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바로 울산 장로합창단, 초교파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합창단이 계신데요. 울산 장로합창단이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찬양의 무대인 만큼 더욱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전석 무료의 공연으로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귀한 발걸음을 하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좀 담아봤습니다. 그 인터뷰를 오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방송 가족분들 잘 들으시면서 이 찬양의 무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괜찮은 아침. 그러면 찬양 한 곡 먼저 듣고요. 계속해서 인터뷰의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0: 크리스천들의 특별한 이야기 FABC 초대석. 오늘 FABC 초대석에서는요, 울산 장로합창단에서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울산 장로합창단 분들을 모셨습니다. 장로합창단, 정말 삶의 관록과 또 신앙의 깊이가 남다른 분들의 합창인 만큼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하교회를 섬기시는 전지수 단장님, 그리고 울산교회를 섬기시는 김태웅 지휘자님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선 두 분 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전하교회를 섬기는 전지수 장로이고요. 현재 울산 장로합창단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저희 지휘자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교회 김태웅 장로입니다. 네. 그리고 합창단에서는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어휴, 합창단이 혹시 단장님과 지휘자님도 혹시 음성으로 뽑나요? 굉장히, 네, 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2: 네, 고맙습니다.
0: 네, 무튼, 울산 장로합창단에서 벌써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울산 장로합창단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네. 울산 장로합창단은 이제 울산에 계시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모인 모임이고요.
0: 네.
2: 2003년에 창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는 우리 오차출 장로님, 또 뒤에 최신근 장로님, 김홍주 장로님, 그 제가 4대째 지금 울산 장로합창 단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지금 월요일마다 오후 7시 30분에
0: 네.
2: 울산교회 3층 제1 찬양대 연습실에서 연습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네. 아, 매주 그렇게 모여서 연습을 또 하시는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0: 이야,
2: 네.
0: 실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기연주회를 벌써 올해 13회차 이렇게 연다고 네, 하셨는데 네. 이 정기연주회는 좀 어떤 목적으로 열리는 그런 시간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 예, 저희들이 예,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초청 연주라든지 순회 연주를 합니다. 하는 그 가운데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네. 정기적으로 1년에 여러 가지 이제 있었던 연주회를 모아서
0: 네.
3: 그 중에서 좀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을 한 번에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연주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기스가 담겨있는 네, 네, 그런 저 연주회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아니라 좀 특별한 곳에서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언제 그리고 네. 어디서 좀 진행되는지 먼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5월 26일 날 화요일입니다.
0: 네.
2: 화요일인데 네, 오후 7시 30분에 우리 울산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연주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0: 우와, 울산 예술회관에서 열리시는군요.
2: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관련된 정보는 울산 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 네, 예,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와, 세상에. 저도 그 공간을 알아서 그런지 되게 많이 기대도 되고 웅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연주회를 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2: 우리 장로님들끼리 늘 농담 비슷하게 하는 게 수험생이
0: 네.
2: 입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0: 이야, 어마어마한 네, 정성이네요.
2: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찬양곡집 늘 들고 다니면서
0: 네.
2: 그 가사도 배우고
0: 그렇군요.
2: 같이 또

0: 마음속으로도 그 가사의 은혜를 받고, 예,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처럼
1: 네.
0: 준비한다. 그렇게 늘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와,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이것도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합창단에 함께 하시는 장로님이 혹시 몇분 정도 되시는지.
0: 저희 울산에는 좀그 소규모로 모인다고 할수 있는데,
1: 네.
0: 지금 현재 24명의 단원, 그리고 지휘자,
1: 네.
0: 그 다음에 그 반주자, 그 다음에 현악팀들. 현악팀들은 뭐 상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1: 네.
0: 연주회 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4분이 소규모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사이즈에는 따라오지 못하나 봅니다. 그렇군요. 네, 수험생이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정성과 노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휘자님께서도 좀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휘자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좀 어떤 마음으로 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2: 예, 저희들이 장로님들이 모인 그런 찬양대 합창단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성도님들도 신앙을 두텁게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그 세월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신앙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과 그리고 음악적인 것을 같이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대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갑니다.
1: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무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걸 삶으로 다 감당해내시는 그 신앙의 깊이와 삶의 관록이 묻어나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저도 참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번 연주회는 좀 어떤 무대들로 구성이 되나요?
2: 저희들이 직접 연주하는 것은 3스테이지 해가지고
1: 네.
2: 처음에는 고백의 찬양, 그 이제 곡목은 내 주를 가까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기쁨이 경배하세요. 찬송과 편곡을 중심으로 해서
1: 네.
2: 첫 고백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그 고백을 이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강구의 찬양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1: 너무
2: 그
1: 좋은
2: 다음에
1: 찬양이죠.
2: 깊은 강,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지금 이제 다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신앙계의 어떤 깊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스테이지에는 새 노래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는 순례자. 장로님들이 이제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1: 네.
2: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순례자로서 이제 끝까지 간다는,
1: 아멘.
2: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1: 마음도 남다르시지만 곡수가 상당합니다. 지금 들은 것만 해도 거의 찬송가를 통째로 넣은 것 같은, 네, 그런 연주가 될것 같은데, 이번에 찬조 무대도 굉장히 다채롭다면서요.
2: 찬조를 우리 엘로이 합창단이라고 여성 합창단 안에 있습니다. 그
1: 네.
2: 합창단하고 그 다음에 아코디언 독주. 아코디언 이게 실제적으로 잘 연주를 들을 수 없는 그런
1: 맞아요.
2: 것이 되다
1: 기회가
2: 보니까,
1: 흔하지
2: 예,
1: 않죠.
2: 그래서
1: 네.
2: 아코디언 연주 뭐그 정도로 특별 출연 두 팀이 되겠습니다.
1: 아,
2: 예, 그 다음에
1: 그래요.
2: 이제 곡중솔로 하시는 분이 이제
1: 네.
2: 좀 성악을 좀그 울산시립 합창 단원인데 그분이
1: 아.
2: 이제 특별 출연을 함으로 해서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 이야, 그러면 그분 정말 실력도 남다르시겠는데요? 그렇군요. 이야, 어마어마한 또 찬송가, 그리고 편곡한 그런 찬송가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찬조 무대에 또 울산 시립합창단에 지금 속해 계신 분의 솔로 무대까지 있을 정도로 다채롭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객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관객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가셔서 그 무대를 즐기실 거잖아요. 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함께 그 찬양을 함께 하면 좋을지, 어떤 포인트를 좀 짚으면 좋을까요?
2: 그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앙콜곡까지 11곡입니다.
1: 이야, 네.
2: 11곡인데 이제 연습되신 이제 장님도 요즘 좀 무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
1: 예.
2: 곡을 좀 남부에 가거든요.
1: 아.
2: 남부에 가시기 때문에 그 이제 그냥 악보를 보고 할때 하고
1: 네.
2: 장님들이 안보를 할때그 하늘에 받쳐지는 그 마음이 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1: 다 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2: 그냥 이제 악보를 가지고 갈 경우는
1: 예.
2: 그 느낌이
1: 네.
2: 하나님을 한번 부르는 가고 안보하면서 예를 들어 안보하기 전 충분한 준비를 개인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1: 네.

0: 하나님을 10번 부르는 거하고
1: 아멘.
0: 그 느낌이
1: 다르죠.
0: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그 안부를 통해서 가사를 충분히 이제 성도님들과 그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네. 아, 정말 우리 장로님들의 이 악보를 다 외우는 그 정성과 그 노력, 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그런 모습인지를 저희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준비하시면서 준비 과정도 꽤 귀셨을 것 같아요. 드리는 노력만큼 이 기간도 상당히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좀 뭔가 특별히 기억나시는 순간이나 뭔가 좀 보람을 느꼈던 혹은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단장님은 좀 어떠세요?
2: 네, 저희들이 단원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 24명이에요.
2: 네.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본래 성실함의 표상이기도 하거든요. 개신앙 생활할 때는.
1: 아, 네. 네.
2: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빠지지 않으시고
1: 네.
2: 전 단원이 모여서 이 장로 합창대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다른 어떤 그 계획이나 어떤 그런 자기 개인 사정보다도 먼저 우선시해서 모이는 것을 볼 때에 단장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예, 참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장로님들께서
1: 네.
2: 더 성실하게 오셔서 오히려 뒷정리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정말 선배님들에게 배울 게 많구나 느끼고 역시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모이는데 가야 돼.
1: 아멘. 아멘.
2: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1: 말씀이십니다. 네.
2: 그렇습니다. 네.
1: 정말. 근데 진짜 말씀 중에 남겨주셨던 것처럼 정말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면 오히려 약간 에헴 하면서 사실 뭔가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거엔 손을 안 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믿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쌓이신 믿음의 내공이 다르신 그런 장로님들이셔서 그런지 그렇게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이라는 게 저도 참 와닿습니다.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혹시 좀 어떤 기억이 가장 좀 강하게 남으셨나요?
0: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울산교회 호산나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제 찬양대도 매주 안보입니다. 이제 한 안보 현재 한 24년 되거든요. 매주마다.
1: 와, 대단하신데요.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일 찬양을 준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찬양을 예배 시간에 드릴 때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있지만
1: 네.
0: 연습할 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는 어떤 감동은 더 이제 깊은 그런 게 있거든요.
1: 아멘.
0: 네. 지금 이제 장로합창대 연습할 때 제가 이제 곡 중에 신자되기 원합니다는 곡이
1: 네.
0: 있습니다.
1: 네네.
0: 이 곡은 이제 편곡이 아니고 찬송과 원곡을 그대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신자되기 원합니다.
1: 네.
0: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1: 아멘.
0: 그 이제 실질적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정말 성도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1: 네.
0: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깊게 사랑하고 있느냐.
1: 네.
0: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닮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찬양을 준비하는데
1: 네.
0: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제 신앙의 삶 속에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1: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그냥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짜 우리 지휘자님의 고백이셨네요.
0: 예.
1: 네. 이렇게 정말 삶의 모든 그런 진실된 고백이 녹아들어간 찬양을 저희가 이 시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소공연장에서도 진행되는 만큼 우리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반갑고도 감사한 소식이 전석 무료라고 들었 습니다. 맞죠?
2: 네.
1: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찬양을 함께하고 싶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전석 무료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니까 우리 방송 가족분들 많이 또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들께, 네, 우리 지휘자님과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자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0: 특별히 정말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야, 이 찬양 보통 찬양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대하고 계시는 관객분들께 좀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먼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예, 장로합창단 뭐 최고로 지금 연령이 높으신 분이 한 86세 이렇게 되시거든요.
0: 그러세요?
1: 예.
0: 대단하시네요.
1: 그래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0: 네.
1: 성숙하시고, 그래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오시면 부담될 수도 있지만, 기대치를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0: 그
1: 하여간,
0: 정도로.
1: 예, 은혜 받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은,
0: 네.
1: 장로님들이 부르는 찬송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정말
0: 아멘.
1: 좋겠습니다. 딱 중요한 그한 가지가,
0: 네.
1: 차를 가지고 오실 때
0: 네.
1: 화요일이기 때문에,
0: 네네.
1: 끝번호가 2번 혹은 7번은
0: 아하.
1: 그 예술회관 안쪽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0: 그렇군요.
1: 그 끝번호 2번, 7번 되시는 분은 뭐 밖에 주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0: 이거 정말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차량 오브제, 네, 지금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번호 중에 2번과 7번이신
1: 끝번호.
0: 분만, 네, 끝번호가 2번과 7번이신 분만 주차가
1: 아,
0: 가능하시고,
1: 주차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0: 가능하지 않다.
1: 딴 분들은
0: 죄송합니다.
1: 괜찮습니다.
0: 예. 2번과 7번이신 분들은, 네, 차량을 이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지휘자님께서도 우리 기대하고 계신 관객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2: 조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시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도 오십니다. 그런데
0: 아멘.
2: 찬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처음 이제 교회를 온다든지 이런 장소를
0: 네.
2: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0: 아멘,
2: 그리고
0: 아멘.
2: 믿지 않는 분또 일반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그 자리에서, 저도 이 지휘자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금 현장으로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1: 많이 오셔가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0: 혹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010-5538-3100번 전지수입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직접 또 연락을 해 주십사.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통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울산 장로합창단, 네, 좀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면 좋을 법한? 이번 정기연주회를 뭐 포함해서 뭐 단원을 모집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지금 단원 모집 중이십니까?
2: 상시주,
0: 상시 모집인가요?
1: 예, 항상
0: 네.
1: 환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너무
2: 예,
0: 잘
2: 그런데
0: 됐습니다.
2: 지금 이제 울산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0: 네네.
2: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0: 오.
2: 합창 단원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냥
0: 그래요.
2: 함께
0: 네.
2: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더욱더 힘이 내는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겠나, 어떤
0: 아멘.
2: 생각이
0: 그럼요.
2: 듭니다.
0: 네.
1: 예, 제 생각에도 음악적으로 내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다라든지 조금
0: 네.
1: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합창단 갈 만한 실력은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0: 네.
1: 전혀 그렇지가 않고 지휘자가 만듭니다. 예, 좋은 음을 만들고 음악을
0: 네.
1: 만드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면 정말 은혜롭고 그 참석하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우리 울산 지역에 계신 모든 장로님들 지금 들으셨죠? 네. 울산 장로합창단에서 팀원을, 네, 단원분들을 지금 상시 모집하고 계신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뭔가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나 이런 게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시면 만들어 드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그러면 자격 요건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되나요?
1: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은퇴 장로님도
0: 장로님이시고.
1: 물론 포함되고 원로

0: 장르미도 포함되고.
1: 그렇죠.
0: 근데 혹은 현재 비택을 받았는데 안수를 못 받은 장로님들은 준단원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1: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장로님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 울산 장로합창단의 문을 두드려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원에 대한

0: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지 이건 두 분 모두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단장님.
1: 네. 뭐든지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사실 조금 모든 교인들이 관심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정말 울산 장로합창단은 초교파적으로 교단을 가리지 않고, 혹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런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런 합창단인데, 더 성숙하게 혹은 더 발전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0: 네, 우리 합창단의 거룩하고 또 아주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해주셨고요.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어떠실까요?
2: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합창단에 보면 머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흰머리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일단 건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연세가 이제 하늘이 부르신 날까지 순례자로서, 노래하는 순례자로서
0: 아멘.
2: 끝까지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 찬양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말씀해주신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저희가 함께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ABC 초대석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로합창단을 함께 하시는 전하교회 전지수 단장님, 그리고 울산교회를 섬기시는 김태웅 지휘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